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피리 소리가 크게 날 수 있는 건 바로 길고 큰 리드 덕분인데요. 가느다란 대나무 관대에 리드를 꽂고 숨결을 불어넣으면 그 자그마한 피리가 마치 저절로 부피가 커지기라도 한 듯 우렁차면서도 윤택한 소리가 뿜어져 나옵니다. 연주자는 소리의 크기에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요. 다양한 주법을 써서 매력적인 피리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연주자의 역량에 따라 더욱 무르익고 매력적인 소리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 짙은 초록빛 숲향기를 머금은 피리 소리 들으면서 산책길 시작할까 합니다. 상령산 듣겠는데요.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상령산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피리정황 및 대취타 보유자 정재국의 피리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피리 이야기로 이 시간 문을 열었는데요. 피리라는 악기가 몸체가 자그마한데도 심차고 윤기 있는 소리를 낸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피리 소리를 직접 들으시니 실감이 나시죠? 이 피리의 실물을 보신 분들이 하나같이

전해지는 5종의 당학정제 중에 하나입니다. 고려시대로부터 전해진 당학정제가 조선시대 15세기의 악서 악학괴범에도 오르게 된 5종이 있는데요. 헌선도, 수연장, 오양선, 포그락, 연화대 이렇게 5종입니다. 이런 당학정제들이 조선시대로 그대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 오양선 반주음악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양선, 5오자, 양양자, 신선선자를 씁니다. 5신선이 하늘에서 5마리의 양을 타고 내려와서 군왕을 송도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오양선과 관련된 고사가 있죠. 예전에 초나라 재상으로 있던 조고라는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5신선이 오색 양을 타고 내려와서 한 줄기에 6개의 이삭이

예전에 많던 빨간 잠자리들 잡던 생각이 문득 납니다. 서울 북부 쌍문동 일대가 온통 논두렁이던 70년대 말 국민학교 다닐 때 기억입니다. 하셨습니다. 국민학교란 말 오랜만에 듣네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70년대 말 그때 역삼동도 완전히 풀밭이었거든요. 그 옛날 기억나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마들째님께서 피리보다 작은 피콜로에도 리드가 있나요? 그런데 리드는 영어이죠. 그러면 리드의 한글 용어는 뭐죠? 입에 물고 연주하는 초소형 악기인 바르간이 있다던데 아무리 작아도 호루라기보다는 크겠죠? 이렇게 질문이 많으시네요. 오늘 우리 마들째님께서 궁금한 게 많으신데요. 리드는 영어 맞고요. 한자로 서라 표기하고요. 우리말로는 혀입니다. 리드가 마치 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피콜로에는 리드가 없고요. 오보에가 리드 악기죠. 또 바르간이라고 하는 조스 아프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한자로 입구자 검은고 금자 써서 구금이라고 하는 현악기입니다. 입에 악기를 물고 그 가운데에 쇠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 쇠줄을 튕겨서 소리 나는데요. 이 악기도 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혀로 소리를 조정해서 소리 내는 금속 악기가 구금입니다. 또 3453님께서 리드가 외래어잖아요. 피리에 우리말에 맞는 리드는 없을까요? 뭔가 안 어울려서요. 날씨는 가을가을하고 좋습니다. 그 오늘 피리의 리드라는 말씀을 드려서 두 분께서 왜 우리말이 없냐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리드는 영어 맞고요. 한자어로 서, 한글로 혀라고 합니다. 네, 좋은 문자들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하고 좋습니다. 그 오늘 피리의 리드라는 말씀을 드려서 두 분께서 왜 우리말이 없냐 하셨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리드는 영어 맞고요. 한자어로 서, 한글로 혀라고 합니다. 네, 좋은 문자들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여창가곡 개면조 평거 초강 어부드라입니다. 이 곡은 중국 전국시대의 인물 구런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곡입니다. 구런하면 이소를 쓴 작품, 그 인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초나라 때 여러 관직을 했었죠. 학식도 높고 뛰어난 역량을 지닌 분인데 사람들의 모함이 많았고요. 그 모함으로 인해서 군주가 불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배에 처하게 되는데요. 끝내 명나강에 명나수에 투신을 해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 구런의 이야기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도 많이 회자가 돼서 우리 문학작품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작품이 많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가곡 작품에도 구런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초강 어부

초강 어부들아 고기나까 삼지 마라. 굴삼녀 충혼이 어복리에 들었느니 아무리 정확의 삶은들 익을 줄이 있으랴. 초강은 굴원이 몸을 던진 명나수이고요. 굴삼녀는 바로 굴원을 말합니다. 어복리는 고기의 뱃속을 말하죠. 정확은 솥을 말합니다. 여창가고 계면조 평거 초강 어부들아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사 보유자 이준하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봄봄님께서 오늘의 산책길도 귀 쫑긋 세우고 경청합니다. 풍성한 음악과 이야기 늘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1007님께서 출석 체크합니다. 이렇게 두 분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에서 올리는 종묘제례 때 연주하는 제사음악 종묘제례악 중에서 골랐습니다. 종묘제례악은 왕의 문덕과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문덕을 칭송하는 내용은 보태평 11곡, 무공을 칭송하는 내용은 정대엽 11곡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보태평의 두 곡, 희문하고 역성, 그리고 찬을 올릴 때 연주하는 진찬악까지 세 곡을 듣겠습니다. 색다른 악기 편성으로 연주하는 음악으로 준비했는데요. 김상준의 방향과 적, 류은정의 해금, 고보석의 검은고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부분에서 계속 높은 음이 출현하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때의 높은 음은 진성으로 부르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또 단형 시조보다 글자 수가 많아진 중형 시조를 노래합니다. 오늘 들으실 시조시는 바람아로 시작되는데요. 세월이 흘러서 사람이 항상 젊을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걸 아쉬워하는 내용의 노래입니다. 초장, 중장, 종장, 3장으로 나누어서 노랫말 소개해 드릴게요. 초장, 바람아 부지 마라, 후여진 정자나무 잎이 다 떨어진다. 중장, 세월아 가지 마라, 옥빈 홍안이 공로로다. 종장, 인생이 부득항 소년이라 그를 서러 하노라. 하노라는 생략하고 부르지 않습니다. 남창지름 시조 바람아 듣겠습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

바람아 부지 마라. 후여진 정자나무 잎이 다 떨어진다. 세월아 가지 마라. 옥빈 홍안이 공로로다. 인생이 부득 항소년이라 그를 서러 하노라. 남창 지름 시조 바람아 들으셨는데요. 김병호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옥빈 홍안이라고 하면 옥 같은 귀민 머리의 붉은 얼굴이란 뜻인데요. 아름다운 젊은 사람을 뜻하는 말로 쓰이죠. 첫 시작 부분부터 청태주음을 진성으로 높게 질러 소리내서 시원한 느낌이었는데요. 이 종장에서 인생이 부득 항소년이라 그를 서러 하노라 라고 노래했습니다. 시조는 종장에서 결론을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이 늘 젊을 수 없으니 그게 서럽다.

0: 저음과 고음의 찰현악기, 해금과 아쟁, 그리고 한대의 발현악기, 거문고가 함께 연주한 음악이었죠. 해금과 아쟁은 거의 같은 선율을 연주했고요. 거문고는 선율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를 더해가며 연주했네요. 서용석류 해금산조 병주 들으셨는데요. 김선구의 해금, 윤서경의 아쟁, 이재하의 거문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0878님께서 앞서서 남창지름 시조 바라마를 들으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End of the road가 생각나네요. 리듬 앤 블루스가 떠오르다니 희한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습니다. 그렇네요. 우리 0878님 음악 감상 방식도 특별하네요. End of the road는 R&B의 전설 보이스 투맨의 음악이잖아요. 이별 노래인데 남창지름 시조 바라마에서 세월과의 이별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질러서 소리내는 남성의 목소리라서 그럴까요? 재밌는 감상입니다. 글동무님께서 금요일을 앞둔 목요일이라 괜히 들뜹니다. 내일 금요일 생각의 향기와 8월 15일 토요일 방송도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네, 저도 목요일은 항상 금요일이 기다리고 있어서 좋습니다. 네, 두 분 반갑고요. 윤혜성님도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춘향가 중에 골랐습니다. 춘향 사생결단부터 춘향묘 모 탄식 대목까지입니다. 춘향이 왜 사생결단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온 걸까요? 바로 이도령과 이별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인데요. 춘향이 그 소식을 듣더니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면서 사생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목을 진향조로 부릅니다. 이별이 웬 말이요 하면서 하소연했는데요. 이런 내용은 상황으로 본다면 빠른 속도로 부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요. 아주 느린 속도의 진향조로 불러서 특별합니다. 춘향이와 이도령 사단이 났는데요. 도련님이 떠나시니 사생결단을 내야겠다 하면서 춘향이가 향단에게 건넌 방에 건너가서 만화님께 여쭈라 합니다. 마침내 춘향 모친까지 그 일을 알게 되고요. 춘향 모친도 탄식하기에 이릅니다. 춘향 모친이 나오는 대목은 중중머리로 부릅니다. 춘향가 중에서 춘향 사생결단부터 춘향묘 탄식 대목 듣겠습니다. 김수연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속 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가 네 사정을 풍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 작정하였단 말이 원근이랑자 하면 사당 참례도 못 오고

너도 좋고 나도 좋지. 마음이 너무 도도해요. 남과 별로 다르더니 오, 그 일 잘 되었다. 부모님 앞에 달려들어 여보시오 도련님 나하고 말 좀 하여 보세요. 버리고 간다 허니 인물이 밉던가 언어가 불손던가 잡시럽고 흉어든가 도로장화가 음란한가 어느 무엇이 그러기로 이 봉변을 추려시오. 혼자 숙녀 버리란 법 지혜를 거지 악을 범 찬하며

해남시김꽃 중에서 망자가 가는 길을 닦는 길닦음 절차에서 부르는 곡이죠. 전라남도 무형유산 해남시김꽃 보유자 이수자의 무가였고요.

파로 인해서 송지원의 국악방송 재방송은 오늘 하루 쉬어가는 점 양해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우리 음악과 2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피리독주 상령산, 궁중정제, 반주음악, 종묘제례악, 시조, 해금산조, 판소리, 씻김꽃 음악까지 다양한 음악 한자리에서 만나보셨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런 다양한 층위의 음악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음악들을 2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두루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행복해집니다. 이런 행복 내일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칠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국악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혼자 읽을 땐 겨우 나만큼이었던 세계가 여럿이 읽는 동안 무한한 복수의 세계로 넓어진다. 독서의 영토에서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사람이 되는 꿈을 꾼다. 시사인 장희로 기자의 문장입니다. 책을 통해 어떤 세상을 만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0: 이제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그렸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모나리자는 루브르 박물관에 모나리자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죠?
1: 네.
0: 돈 들여서 시간 내서.
1: 예.
0: 자, 근데 이 모나리자가 500년 전에 또 이렇게 인기였느냐 이거지. 아니죠? 모나리자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끌었느냐? 그건 아니고
1: 네.
0: 어느 순간을 거치면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예술은 많습니다. 그죠? 예술품은 많이 있는데 그 예술품이 다 명작으로 대접받는 건
1: 아니죠.
0: 아니죠.
1: 네.
0: 그러니까 이제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예술품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택받은 극소수의 작품이죠. 그래서 예술은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지만 명작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명작이라고 인정을 해 줘야
1: 네.
0: 명작이 되는
1: 명작이
0: 거죠.
1: 되는.

0: 그 비치색이 이제 유명하죠.
1: 예.
0: 그 비치색이 아주 강렬하지 않고 은은하게 이제 비치색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름과 학이 들어갔는데 이제 구름은 신선들이 논이는 그런 세계 같죠? 고고해.

0: 에서 400원 했고요. 기와집 한
1: 아,
0: 채가
1: 네.
0: 제일 좋은 기와집이
1: 예.
0: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했습니다. 제일 좋은 기와집이 1,000원에서 1,500원 했는데 이걸 2만 원 주고 일본인으로부터 간송 전영필 선생이 구입을 했어요. 그럼 이
1: 예.
0: 가격이 어느 정도? 그냥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제일 좋은 집한 채, 뭐한 100억, 200억? 그거에 한 10채값쯤 되니까
1: 엄청나군요.
0: 엄청난 거죠. 뭐
1: 예.
0: 이루 뭐 이렇게 상상을 할수 없는 그런 거죠. 이거를 일본인 골동상이 이제 매매를 하려고 간송 선생을 만났습니다.
1: 네.
0: 간송 선생한테 처음에 만 원을 불렀어요.
1: 예.
0: 젊은 수집가 간송 전영필 선생이 무려 만 원을 주고 이 청자를 구입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만 원을 불렀어요.
1: 네.
0: 근데 이걸 간송 선생이 2만 원에 샀습니다. 2만 원에. 그러니까 그 일본 그 골동상도 깜짝 놀라 자빠진 거죠. 아니, 이렇게
1: 네.
0: 젊은 한국인 수집가가, 아니, 간송 전영필이 요즘 엄청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고
1: 소문은
0: 말로는
1: 들었는데,
0: 들었는데,
1: 예.
0: 소문은

0: 생동감 같은 게 아주 완벽하게 전해져 오고 있고요.
1: 네.
0: 아까 이제 여기 무늬를 안 넣었어요. 아니 무늬를 안 넣어도 너무 예쁘죠.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예. 이 청자의 색깔을 보세요. 청자의 색깔이 비색인데 이 비색이 얼마나 투명합니까? 깨끗하죠?
1: 네.
0: 그리고 투명하면서 매우 깊은 그런 비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꾸미거나 막 장식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우아하고 단정하면서도
1: 화려함.
0: 색깔도 투명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화려하죠.
1: 네.
0: 그러니까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어떤 경쾌한 느낌도 주고요.
1: 네.
0: 그러면서 뭔가 감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소개한 상감 구름 학문의 매병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거죠.
1: 그러네요.
0: 저는 그래서 이 청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1: 네. 자, 청자 상감 구름 학문의 매병과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어서 언제든 가서 보실 수 있는 국보 청자 참외 모양 병까지 지금 살펴봤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정승의 퉁소 헌천수 듣고 오겠습니다.

0: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이렇게 설명으로만 들으면 아마 더 갈증이 나실 겁니다. 분명히 사진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또 실제로 이 박물관에서 감상을 하실 수 있으니까 꼭 그 방문을 하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박혜진의 문화시대 목요일 코너 인문학 산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에는 서원대학교 휴머니티 교양대학 이광표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국보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고려 청자 매력을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조선 백자의 아름다움에 한번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국보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0: 네.
1: 국보로 지정이 돼 있고 조선시대의 백자에는 아무 무늬도 집어넣지 않은 순백자가 있기도 하고요.
0: 네.
1: 또 파란색 무늬가 들어가 있는 청화 백자가 있기도 하고요. 또 짙은 갈색의 무늬가 들어가 있는 철화 백자가 있기도 한데 이 항아리는 이제 철화입니다. 갈색. 네. 알료에 무늬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0: 네.
1: 청자 백자에서 백자죠, 이건.
0: 그렇죠. 네.
1: 자, 그리고 무늬를 어떤 기법으로 무늬를 표현했느냐. 철화 기법입니다. 이게 흑색, 갈색 색깔이 나는 즉 철분 성분이 들어있는 알료로 무늬를 칠하면
0: 예.
1: 이제 굳고 나면 이제 갈색이 나오거든요.
0: 예.
1: 그런 이제 기법을 철화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철화 그리고 이 도자기 표면에 새긴 무늬의 내용은 포도예요. 포도.
0: 그러네요.
1: 그리고 이 그릇의 종류는 넉넉한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백자 철화 포도 무늬 항아리라고 이제 이름이 이제 붙게 됐고요. 조선시대 철화 백자 가운데에서는 최고 명품으로 꼽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그런 네.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이 국보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작품에도 굉장한 스토리가 또 역시 담겨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유산, 우리가 좋아하는 명작, 그게 오래된 것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그런 네.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0: 예, 이 국보 백자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작품에도 굉장한 스토리가 또 역시 담겨 있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예.
1: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유산, 우리가 좋아하는 명작. 그게 오래된 것이든 오래되지 않은 것이든 대체로 아주 흥미롭고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0: 네.
1: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예술품이나 문화유산의 형태 조형미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스토리까지 함께 좋아하는 거죠.
0: 그렇죠. 예.
1: 그래서 이제 그게 명작으로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백자 철화무늬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에도 이제 그런 내력이 있는데 이게 원래 잘 알려져 있지 않다가 누군가 개인의 소장품으로 있다가
0: 네.
1: 1916년경부터 이제 이게 세상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죠.
0: 네.
1: 이거는 이제 18세기에 만들어진 그런 작품인데요. 1916년에 일본인 당시 서울에 와 있던

0: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유무를 확보를 하는 거겠죠.
1: 그렇죠.
0: 그러던 고심하던 차에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유물이 시장에 나오니까
1: 네.
0: 아무리 비싸도
1: 예.
0: 이제 김알란 총장이 이제 사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죠. 이때 이제 이 장택상이 15,000환을 1,500만 환을 불렀다고 합니다.
1: 그게
0: 이때는 이제
1: 어느
0: 화폐
1: 정도?
0: 단위가
1: 예.
0: 원이 아니고 환이었는데
1: 그렇죠.
0: 1,500만 환을 불렀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이제 감을 잡아야 되겠죠.
1: 네.
0: 당시에 괜찮은 청자 백자, 좋은 청자 백자가 2만 환 정도였다고 합니다. 2만 환.
1: 네.
0: 그리고 이 당시에 삼성 이병철 회장도 아주 유명한 컬렉터로 활약을 했는데
1: 네.
0: 이때 이병철 회장 정도의 재력가가 수집하는 최고급 청자 백자도 약 250만 환 정도였다고 그래요.
1: 아, 네.
0: 그러니까 당시 최고의 수집가가 사들일 수 있는 최고 가격보다 무려 한 6배가
1: 그러네요. 예.
0: 많은 높은 가격인 거죠. 그런 엄청난 가격인데도 이화여대 김활란 총장은 야, 우리 이대 박물관이 이 유물을 수집을 해야 된다. 저거를
1: 네.
0: 놓치면 안 된다.
1: 예.
0: 그래가지고 엄청난 거액을 지불을 하고 기꺼이 이 청자를, 백자를 수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 자, 이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조선의 백자, 국보, 철화, 포도무늬, 항아리. 이렇게 얼핏 지금 상상은 하실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백자이고, 그리고 무늬는 포도무늬다.
0: 네.
1: 그리고 철화 기법을 사용했다. 알료, 철분 성분의 알료를 사용한 그런 기법이다. 묘사를 좀더 구체적으로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0: 네.
1: 같아요.
0: 뭐 사진을 직접 보시면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더 이제 좋긴 할 텐데요.
1: 네.
0: 우선 커다란 항아리입니다. 이거는 큰 항아리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자 항아리의 몸체는 육중하고 당당하죠. 그런데 이 몸통에
1: 예.
0: 포도 열매와 포도나무 가지들이 줄기들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1: 예.
0: 이제 포도 그림을 보면 항아리의 표면 윗부분 주둥이 쪽 있죠? 위쪽에서부터 포도 넝쿨, 포도 잎사귀, 또 포도 알이 밑으로 쭉 이제 그려져 있는데요.
1: 네.
0: 이거를 보시면 대단히 사실적이면서도 은근하게 매력적인 그런 그림이에요.
1: 그러네요.
0: 그리고 이제 포도 줄기는 두 가닥으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오는데 이 포도 줄기가 그야말로 생생하죠.
1: 진짜
0: 그리고
1: 같아요.
0: 네,
1: 예.
0: 색깔도 그윽하죠. 그리고 포도나무 잎을 한번 보시면 그 진하고 옅음, 농담이라고 하는데 이 농담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줄기를 보세요. 아주 섬세하게 잘 이어져 있죠?
1: 네.
0: 네.
1: 그러네요. 이게 진짜 너무 생동감 있을 정도로 포도 줄기
0: 네.
1: 모양이 굉장히 디테일 있게 묘사가 되어
0: 그
1: 있어요.
0: 포도 송이도 아주 한알 한알 싱그럽게 이제 윤기가 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도자기 표면에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화선지나 비단에 그린 한 편의 포도 그림이라고 해도

0: 보통 도공은 아니다. 도공이 그린 게 아니라 조선시대 전문 화가가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누군지는
1: 네.
0: 모르지만
1: 예.
0: 이 정도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겸재정선이나 단원김홍도급의 전문 화원이 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제가 이 포도무늬 항아리를 보면서 매력으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공간 구성입니다. 이

0: 네.
1: 그러니까 원숭이가 포도 넝쿨을 타고 줄타기를 해요. 포도도 들어가고 원숭이도 들어가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간 거죠.
0: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고 그 자식들이 다 벼슬을 잘 얻어서 출세를 예. 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 조선시대의 백성들의 보통 사람들의 양반들의 그런 기원을 담은 것이다.
0: 이 항아리는 누구나 가지고 싶어 했을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인기가
1: 그렇습니다.
0: 아주 많았을
1: 네.
0: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어떤 문양 하나에도 그 시대 사람들의 정서, 문화 이런 것들이 녹아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소리가 생겨나고 또 들려오죠.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있는데요. 왁자지껄한 축제 현장뿐만 아니라 시장 한가운데서 오가는 정겨운 흥정소리, 구슬땀 흘리며 짐을 나르는 거친 숨소리, 아이를 달래는 나지막한 자장가 소리까지. 삶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날것의 소리는 사실 그 자체로 가장 솔직하고 또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사람들이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으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삶의 터전. 그 속에 울려 퍼지는 소리들을 오롯이 마주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고니아의 연주로 덩기덕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육룡사님께서 오일장 장터에서 투박하신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물건값 깎는 할머님들, 또 초등학생들의 제잘거림, 사람 살아가는 음악이며 생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매끄럽게 잘 가다듬어진 선율이나 또 장단이 정교하게 짜여진 음악도 물론 듣기 좋지만요. 정작 우리 마음을 깊게 건드리는 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렇게 육육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봤어요. 보글보글 그 찌개 끓는 소리 있잖아요. 또 뭔가를 구부리고 두드리는 부지런한 손길, 마루를 쓸고 닦는 소리까지. 그냥 스쳐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모든 소리도 우리가 마음의 귀를 기울여보면요. 그 어떤 연주보다 참 정겨운 음악이 되곤 해요. 남이 들으면 소란스럽고 좀 정신없게 느껴질 법한 현장의 소리도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음악이나 백색 소음처럼 여겨지기도 하잖아요. 소리라는 게요, 참 미묘해서 들려주는 사람과 또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전혀 다른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람의 숨결과 온기가 담긴 따뜻한 소리에는 하루 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을 좀 슬그머니 풀어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사람 내음 가득한 우리 음악으로

국악을 어렵지 않고 쉽게 접하고 잘 감상할 수 있는 법을 알려주는 글 만나보고요. 아,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특집으로 올해 전주 세계소리축제 홍보대사님들 초대해서 이야기와 소리 들어보고 있는데요. 육육사인님께서 1인 소리의 종합예술, 우리 소리의 멋을 알려주시는 소리꾼의 멋에 박시보님의 대담에 소리의 많은 멋을 알고 배웁니다. 어제 홍보대사 소리꾼 박시본 씨가 출연하셨잖아요. 아름다운 시간 전주 세계소리축제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또 홍보대사 네 번째 시간이죠. 소리꾼 최광균 씨와 함께하니까요. 또 다양한 이야기도 듣고 최광균 씨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셔서 홍보대사로 소리축제에 임하는 마음, 또 추천 프로그램도 한번 알아보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제가 추임새 전해드리면서 소리로 듣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 찾을 계획 있으시거나 또 지난 소리축제에 담긴 정겨운 추억 있다 하시는 분들도 반가운 사연과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0302 프로그램도 한번 알아보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면 또 제가 추임새 전해드리면서 소리로 듣는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전주 세계소리축제 현장 찾을 계획 있으시거나 또 지난 소리축제에 담긴 정겨운 추억 있다 하시는 분들도 반가운 사연과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려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어요. 해가 떠오르는 여유를 담은 곡 만나보실까요? 홍석영의 대금연주로 일출여지곡.

홍서경의 대금 연주였어요. 일출여지곡 감상하셨습니다. 해가 지는 모습도 참 낭만적이라서 좋은데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은 또 활기나 어떤 에너지가 느껴져서 참 좋잖아요.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면서 떠오르는 아침 해의 모습에서 그리고 음악에서 좋은 기운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바로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게 되죠. 스마트폰으로 덩덕홍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오정숙, 성창순의 소리로 흥타령 만나볼게요.

라는 질문은 아니다. 국악에서는 장단이 시간을 묶고 호흡이 문장을 만들고 식임새가 말 맛을 만든다. 질문이 달라져야 들리는 세계도 달라진다.

초보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는 잘 들으려는 긴장보다 잘못 들어도 괜찮다는 여유다. 국악은 한 번에 다 들리지 않는 장르다. 오히려 한 번에 다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오래 곁에 두기 좋다. 처음에는 장단 하나만 붙잡아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는 호흡을 듣고, 그 다음에는 악기 소리를 구별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의 말투와 공연장의 공기를 읽게 된다. 취미는 대개 반복 속에서 깊어진다.

좀 많이 다르죠. 근데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고 써봐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리를 제대로 느끼는 방법 역시도 자주 찾아서 듣고 많이 접해보는 게 제일이죠. 어렵게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많이 들어보고 자연스럽게 즐기다 보면 어느 순간 장구에 신명나는 장단이 절로

뮤직그룹 세움의 노래와 연주로 제 너머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바로 1부 끝곡은 개호주 밴드의 노래와 연주 준비했는데요. 개호주는 새끼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새끼 호랑이의 거침없는 에너지로 새로운 전통의 향연을 선보이고자 하는 팀의 경기 잡가 장기타 령과 블루스를 더해서 재해석한 곡 장기 블루스 1부 끝곡으로 전해드리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가 부르는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이유라의 해금 연주로 하얀 춤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자, 이제 2부에 본격적으로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 축제와 함께 특집으로 만나실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축제를 빛내고 있는 분들과 축제 이야기 또 국악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오늘도 전주 세계소리 축제의 특별한 주인공 모셔볼 거예요. 홍보대사 소리꾼 최광균 씨 준비하고 계십니다.

0: 있고 하루 일과를 올리는 등 네. 이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아,
1: 네. 확실히 이 세대가 세대다 보니 네네. 홍보 방식도 SNS를 위주로 해서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0: 네네.
1: 저도 올라온 챌린지 몇 개 봤어요.
0: 아, 보셨어요?
1: 저는 화면으로 미리 최강균 씨를 네네. 봤습니다.
0: 아, 네. 쑥스러워라.
1: 아니 그 다섯 분이 되게 분위기가 좋으시던데요?
0: 아 맞아요. 다들 서글서글하고 네. 인품도 좋고 소리도 잘하고. 네. 네.
1: 그래서 아, 이 다섯 분의 조합이 참 그냥 딱 보기에도 영상으로 보기에도 좋구나 그런 느낌이 좀 전해졌어요.
0: 맞습니다.
1: 네. 2023님께서 새싹 문자로.

0: 좀 보내주세요. 뭐 얼씨구 좋다 뭐 이런 추임새 제가 직접 말로 전달해드립니다. 샵 0302 우물정 0302번으로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광균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단가 사철가 지금 만나보시죠.
1: 이산지산 꽃이 피니 분명고 봄이로구나 봄은 찾아왔건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다도 어제 청춘 이들러니 오늘을 백발한심호구나 내 청춘도 나를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반겨 흔들을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 흔들을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고 여름이 되면 녹음방 조승하시라 옛부터

0: 걸먹게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돌아보세.
1: 여러분은 지금 음악이 흐르는 마을 특집 전주의 판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최광균 씨의 소리와 북장단으로 사철가, 단가 사철가 듣고 오셨는데요. 2893님께서 새싹 문자로 얼씨구 듣고 있으니 귀가 힐링되는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시고 아 그리고 두꺼비님께서 목소리만 들어도 꽃미남 같아요.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 꽃미남 맞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그리고 5539님께서 아유 소리 잘하시네요. 결혼 안 하셨으면 사위 삼고 싶어요 하셨는데 어떡하죠?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요?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1: 예, 아쉽게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0: 어, 품절남이에요. 품절남. 오늘 아름다운 아내분과 함께 오셨어요.
1: 네네.
0: 아, 이거 어떡하죠? 나요? 결혼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1: 예, 아쉽게도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0: 어, 품절남이에요. 품절남. 오늘 아름다운 아내분과 함께 오셨어요.
1: 네네.
0: 아, 이거 어떡하죠? 하지만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짝을 찾으셨지만 소리는 또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 최광균 씨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하면 좋겠어요. 6642님께서 정겨운 소리꾼 최광균 님의 소리 기억하겠습니다. 해주시면서 멋의 소리 사천

0: 많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역시 소리의 고장 전주에서 이 젊은 소리꾼들을 위해서 젊은 판소리 다섯 바탕이라는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아 역시 전주는 국악을 하기에 가장 최적화된 아. 그런 곳이 아니나
1: 아닌가
0: 또 아닌가 또 애정을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구나. 네네.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1: 그러면 서울에서 소리를 시작하셨다가 네네. 지금 이쪽 이제 남원에서 터를 잡고 그렇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0: 네네.
1: 그 옛날에는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소리꾼들이 그 저희 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잖아요. 폭포수 밑에서 막 그 소리를 내지르면서 상공부를 네. 했다. 네네. 이런 모습도 드라마 통해서 보고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젊은 소리꾼들은 어때요? 실제로 그 폭포수 밑에서 공부해요? 상공부?
0: 폭포수를 뭐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요즘에도 상공부를 하기는 합니다.
1: 아.
0: 예. 뭐 7, 8월 또는 11월 달에서 1월 달이 되면은 네. 이제 선생님과 이 큰 제자 작은 제자 할 것 없이 모두 모여가지고 네. 이제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이라든지 그런 숙소를 마련을 해가지고 네. 몇 주 동안 피나는 연습을
1: 아,
0: 하죠.
1: 네. 그럼 산에서 산 공부를 소리를 공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탁 트인 곳에 소리를 막 내지를 수 있다 뭐 이런 건가요?
0: 아무래도 소리가 그 공간이 넓다 보니까 네. 소리가 퍼지기도 하고 네. 또 폭포수 아래에서 소리를 하다 보면은 내 소리가 묻히기도 하고
1: 그렇죠.
0: 그래서 그 소리를 약간 기량을 조금 더 올린다는
1: 아, 예. 폭포수 소리를 뚫고 나갈 만큼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1: 아, 그렇게 네. 해서 그러면 뭐 상공부를 매년 여름이 되면 한다.
0: 네,
1: 뭐
0: 네.
1: 그렇게 하세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직장 일정 때문에
1: 아 그렇죠.
0: 네, 할 때도 있고 네. 못 할 때도 있고 이제 아~ 좀 이제 듬성듬성 이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소리를 하시는 동안에 계속 공부를 하신다는 거가 저는 감동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직업에서도 기량이 딱 올라오면 더 이상 공부에 매진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는 정말 하시는 분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더라고요.
0: 맞아요. 저희 선생님도 이제 말씀하시듯이 네. 이제 소리 공부에는 끝이 없다.
1: 돌아오면 더 이상 공부에 매진하지 않잖아요. 근데 소리는 정말 하시는 분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시더라고요.
0: 맞아요. 저희 선생님도 이제 말씀하시듯이 네. 이제 소리 공부에는 끝이 없다라고
1: 아,
0: 하시더라고요.
1: 네, 그만큼 어려운 길을 이렇게 또 네네. 훌륭하게 잘 걷고 계셔서. 아. 뿌듯합니다. 보는 관객의 입장으로서.
0: 네.
1: 최근에 네. 국악계에서도 AI가 작곡하거나 소리를 학습하는 그런 도전들이 계속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무대 위에서 직접 이렇게 숨 쉬고 호흡하는 소리꾼으로서 이런 AI와 전통의 만남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0: 사실 저도 네. 그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래를 만들어봤는데요.
1: 아, 진짜요?
0: 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판소리 쪽으로 학습이 조금 덜 되었는지
1: 네.
0: 그 판소리적으로 구사는 아직까지는 못하는 상태더라고요.
1: 네.
0: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아마도 AI가 판소리를 잘 구사했을 경우에는 물론 이제 소리꾼들한테 좀 위협이 되겠지만 하지만 이 판소리는 현재

운표박 씨를 입이다 물고 흑운을 박차고 배군 무릎 쓰고 거중에 둥실 높이 떠 도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초군 지척 동해는 장망호구나 충룡봉을 올라가니 추자기도 헛놀고 상역도 와역도 자학교를 바라보니 어초 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두리둥 두리둥 둥둥 어기야 어기야 어저간이 원복이 법이 아니냐 수벽 사명양한테 불숭청은 각비리라 날아가는 척이 이르기 갈순 하나를 입에다 물고 1.2점에 뚝 떨어져 병사다가리 분명 백구 백로장을 지어 청파상의 왕내 서양 존이 거기 놀아 회암봉을

0: 최광균 씨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아, 그렇다면 홍보대사 최광균 씨가 추천하는 이 소리축제, 전주 세계소리축제의 프로그램 있을까요?
1: 뭐 아무래도 당장 내일인 다섯바탕 홍보가를
0: 아니 좋아요 이런 거
1: 가장 추천해드리지만요. 네네. 뭐 그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네. 오늘 이제 저녁에 하는 그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0: 네네.
1: 네, 그 작품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이유는 이제 창작판 소리 창극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요즘 대중들의 감성과 잘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이고 또 그 작품을 연출하신 이제 남원 시립의 감독님께서 네. 만드신 작품을 제가 여러 작품을 보았어요. 네. 그런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0: 아, 네네.
1: 그래서 이제 믿고 보는 최용석 감독님이라고 네. 네, 제가 꼭 그 작품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0: 네. 네네. 아, 이수연 씨도 근데 똑같은 작품 추천해 주셨어요.
1: 아, 정말요?
0: 네네. 네네. 그래서 아, 진짜 관객 여러분.
1: 아, 정말요?
0: 네네. 네네. 그래서 네네. 아, 진짜 관객 여러분들 이거 한번 네. 유심히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홍보대사 젊은 소리꾼 최광균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이번 전주 세계소리축제에 임하는 어떤 마음가짐, 각오 이런 거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1: 네네.

감정을 담아낸 해금산조인데요. 지형이류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무대는 한갑등류 거문고산조 협주곡입니다. 한갑등류 거문고산조는 단아하면서도 변화무쌍한 가락과 섬세한 식임새가 특징인데요. 김연섭 작곡가는 이 작품에 3조

만든 이미지와 함께 감상하는 색다른 국악 공연입니다. 판소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와 풍부한 표현이 매력이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에겐 긴 사설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공연에선 AI가 만들어낸 일러스트가 무대 배경에

A와 I가 추어지는 판소리에서 AI와 함께 펼쳐지는 판소리의 새로운 매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국립창극단의 대표 창극이 경기도 화성으로 찾아갑니다. 익숙한 고전 이야기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창극, 귀토, 토끼의 팔란이 오는 8월 21일 금요일부터 22일 토요일까지 화성예술의 전당 동탄 아트홀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우리에겐 익숙한 얘기죠. 용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 용궁으로 끌려간 토끼가 특유의 재치와 지혜로 위기를 벗어나는 별주부전, 토끼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하지만 국립창극단의 귀토, 토끼의 팔란은 단순히 옛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무대가 아닙니다. 판소리가 가진 해악과 풍자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시선과 감각을 더해 새롭게 탄생한 창극인데요. 팔란이라는 제목처럼 토끼가 겪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위기와 모험은 무대 위에서 더욱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공연은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화성예술의 전당 동탄 아트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공연은 8월 2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8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 화성예술의 전당 동탄 아트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가뭄을 끌어간 겁니다, 지금.
1: 그렇습니다. 네. 소방본부가 그런 일도 합니다. 기상청 자료로는요, 현재 경기와 호남, 영남 등 50개 시 군에서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특히 남부 지방의 경우는 지난 장마철 강수량 부족과 폭염이 겹치는 바람에 지금 가뭄이 더욱 심화된 상황이라고 하네요.
0: 이번 주 후반 동해안에 이어서 주말 이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1: 네.
0: 정말 단비가 절실한 상황인 만큼 비가 촉촉하게 충분히 좀 넉넉하게 와주면 좋겠습니다.
1: 이럴 땐 우리가 좀 마음을 모아야 돼요.
0: 그렇게
1: 뭐 난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 하시는 분들 세차 꼭 하시고 우산을 들고 나오면 뭐 비가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우산 절대 들고 나가지 마시고 하여간 우리만의 기우제라도 이렇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0: 자, 가뭄해서 채소값 안정을 위해서라도 정말 비가 달달하게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 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주스 프로젝트의 단비 듣고 왔어요.
1: 굉장히 덥고 습했었고 네. 아 근데 지금 이 가뭄 때문에 또 아 전국이 또 심각한 상황입니다.
0: 그러게나 말입니다.
1: 달력을 보니까 내일이 또 말복이더라고요.
0: 아 그렇죠.
1: 아이고 이제 슬슬 진짜 여름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0: 네, 여름하고 빨리 이제 헤어지고 가을 비도 좀 만나고 싶고
1: 그쵸. 그렇죠. 네, 절기상으로는 정말 지독했던 여름도 끝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자 오늘 다 같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지금 메말라 있잖아요. 예. 여름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0: 네, 여름하고 빨리 이제 헤어지고 가을 비도 좀 만나고 싶고
1: 그쵸. 그렇죠. 네. 절기상으로는 정말 지독했던 여름도 끝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이제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자 오늘 다 같이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너무 지금 메말라 있잖아요.
0: 예.
1: 우리가 기우제를 지내는 그런 마음을 네. 좀 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인간의 힘이란 정말 미약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자연 앞에서.
1: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꼭 이걸 하면 어? 꼭 비가 오네? 뭐 이런 거.
0: 아 비를 부르는 어떤 징크스들.
1: 징크스죠.
0: 예.
1: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어떤 기우제다. 네. 징크스를 가장한 기우제.
0: 징크스가

0: 어, 그렇죠. 그런 분들 파마하시고
1: 뭐 저 매직 하실 분들은 매직 하시고
0: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나만의 그래. 비를 부르는 징크스들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 다 열려 있습니다. 편한 창구로 여러분들의 의견들, 징크스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성사디아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시대
0: 바투의 상사대입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강들이 지금 바짝 말랐더라고요 하시면서.
1: 그러니까요.
0: 그러게요.
1: 포항은 지금 형산강 수위가 너무 낮아가지고 아. 오히려 바닷물이 지금 들어오는 역류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을 아이고. 정도로 수위가 낮아요. 8318님 네. 저는 여행만 가면 비가 와서 여행지에서 비만 받는데 아. 비를 기다리는 마음, 동참하는 마음으로 집에서 수돗물을 절약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0: 아, 훌륭하십니다.
1: 오, 실천을 이미 하고 계셨고.
0: 훌륭하신 것 같고. 지금 빨리
1: 여행, 남부지방으로 빨리 지금
0: 여행지를 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1: 딱 뉴스 봐가지고 제일 심각한 가뭄 예. 지역으로 오늘은 여기다 진짜. 여행 가자 하고 여행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아.
0: 너무 심각해가지고.
1: 네. 이게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0: 네네, 그건 맞습니다.
1: 1264님. 저희 아버지도요. 세차만 하면 비가 온다고 하셨는데 요즘 세차를 안 하시나 봐요. 전화를 한번 드려봐야겠네요. 하셨는데. 한번 네. 확인 전화해 주세요.
0: 진짜.
1: 아버지 세차 언제 하셨어요? 이렇게.
2: 글쎄다. 뭐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1: 오늘 가서 하세요.
0: 오늘 하셔야 됩니다.
1: 제가 통장으로 입금해 드릴게요. 정성을 다해서 손세차 맡기세요. 네.
0: 4816 님께서 저는 빨래만 하면 비가 와요. 비 오는 날에는 경쾌한 빗방울

0: 저 이제 그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
1: 전기 자전거.
0: 예예 할때 저는 그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어요. 이제 같이 이제 방송 끝나고 하늘을 보면서 저는 막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 비 내리는 거 아니겠지? 오늘 안 온다 그랬었는데 근데 딱 형님이 한마디
1: 제가
0: 해주셨잖아요.
1: 했죠. 저 워낙 또 남자 스타일이니까 저
0: 예,
1: 싸나이잖아요.
0: 아주 시원하게 야안 와.
1: 봉영아, 안 와. 괜찮아.
0: 야 걱정하지 마.
1: 가,
0: 안 와.
1: 가.
0: 아 진짜 안 와.
1: 그래 놓고.
0: 저쪽에 보이지 구름. 저 맑잖아. 안 와. 절대 안 와. 절대 안 와.
1: 그리고 한 5분 있다가.
0: 5분 있다가 폭우가.
1: 그래가지고 저도
0: 우와. 저 인생 살면서 그렇게 비가 쏟아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진짜.
1: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강변북로 올려버렸는데 차를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길래 바로 전화했죠. 야, 봉영아 너 어디 있냐 어디? 형님 어디 건물 큰 건물 안에 숨어 있어요.
0: 이미 그때는 쫄딱 다 맞아가지고요.
1: 아
0: 그런 상황에 그 달리고 있는 중에 또 전화까지 오더라고.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 전화까지 받아야 되고.
1: 아 전기 자전거
0: 예.
1: 빨리 구매 다시 해주십시오, 봉영 씨. 비가 와야겠네요.
0: 아 그래야겠네요.
1: 그쵸.
0: 쟨 중에 또 전화까지 오더라고.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 전화까지 받아야 되고.
1: 아 전기 자전거
0: 예.
1: 빨리 구매 다시 해주십시오, 봉영 씨. 비가 와야겠네요.
0: 아 그래야겠네요.
1: 그쵸.
0: 제가 다시 타고 다녀야겠네요.
1: 그래요.
0: 맞아 탈때한 진짜 3할 정도는 비가 내렸었어요.
1: 그 3할이면은 야구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잘하는 네.
0: 아,
1: 선수인데.
0: 그렇죠, 그렇죠.
1: 바로
0: 아 전기 자전거 구매를
1: 지금 바로 구매해 주시길
0: 해야겠네요. 하고 타고 다녀야겠네요.
1: 대단히 감사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0: 459 하나님. 오늘 우리 딸 계약을 했습니다.
1: 아 오늘이군요.
0: 학교 생활 잘해라. 엄마는 커피 마실게. 아 저는 진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약속을 꼭 하면요. 그때 그렇게 비가 오더라고요.
1: 약속 잡으십시오.
0: 계약 맞이 친구 만나기 약속을 해야겠습니다. 하셨어요.
1: 이 친구 좀 만나시기 바랍니다.
0: 그렇죠. 야외 활동,
1: 네.
0: 뭐 소풍이라든지 꼭 네네. 그런 날짜 잡으면 비가 온다 하시는 분들
1: 네,
0: 계시잖아요.
1: 맞아요. 네. 저도 비가 좀 진짜 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0: 네.
1: 이번 주 토요일에

0: 선생님이 가왕 송흥로 선생님이 산 두 개를 타듯
1: 그걸로 들어가는 거죠.
0: 아, 예, 저쪽에 예. 메아리가 울리게.
1: 그렇죠. 사자우라고도 하죠. 사자우. 네, 네. 이렇게 싹 들어가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0: 그 여자의 작곡 그 남자의 소리. 그렇죠.
1: 예.
0: 아 재밌네요. 유카나 사공님. 야구를 보러 가려고 딱 예매하고 준비를 해서 가면은요. 꼭 우천취 소가 되는 거 있죠?
1: 잡아야겠다.
0: 주말에 비 온다는데 우천취 소 기대합니다. TV로 봐야지 하셨는데. 아니요. TV로 보시면 안 되죠. 예매하고 갈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1: 진심이 담겨야 돼요.
0: 진심이 담겨야 돼요.
1: 하늘도 다 보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저도 이번 주말에 이제 아들과 축구를 보러 또 가거든요.
1: 상암동으로.
0: 네.
1: 네.
0: 어, 우천취 소는 없어요. 축구에선.
1: 아 수중
0: 그럼요.
1: 전을 해요?
0: 그럼요.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빗물이 잔디에 고여도
1: 해요?
0: 축구는 합니다. 영상 같은 거 찾아보세요. 진짜 물론 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배수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는데 K리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합니까?
0: 축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합니다.
1: 에. 오케이. 한희정님께서 저는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0: 배수가 아주 잘 돼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는데 K리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합니까?
0: 축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에,
0: 합니다.
1: 에. 오케이. 한희정님께서 저는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차가 많아져서 밀리고 안 오던 비도 가는 곳마다 내리더라고요. 남부지방으로 남부투어 여행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희정님. 이건 정말,
0: 전국 투어로
1: 예, 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동해안부터 남해안, 서해안으로 딱 네. 거치시.
1: 저희가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 근데 다 같이 한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0: 그럼요.
1: 비가 제발 와라.
0: 네.
1: 이걸 이제
0: 아, 그런다고 이럴 때 우리가 인상 쓰고 막 화내고 그런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1: 그렇죠.
0: 한마디라도 더 웃고 그리고 마음이라도 한 스푼 이렇게 네. 보태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정말 비를 위해서 저도 진짜 끊었던 지금 잠깐 쉬고 있는 부부싸움 다시 재개하도록.
0: 아니. 그렇게까지.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추다희 씨가 네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죠.
1: 뭐죠?
0: 행사만 하면
1: 네.
0: 비가 온다.
1: 아, 갈 때마다.
0: 네. 우리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죠.
1: 아 맞아요. 기억나네요. 네. 네네네.
0: 우리 추다희 씨가 야외 행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 축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1: 기억해야겠네요.
0: 예, 추다희 씨 행사 정말 많이 잡으세요.
1: 네.
0: 자 기우제 차원에서. 추다해의 청춘가 네. 듣겠습니다.

0: 하나가
1: 근데 상화 씨가 낼 수 있는 사실 여성의 목소리가 한계가
0: 하나요, 하나
1: 있을 수밖에 없어요.
0: 하나요, 하나.
1: 예, 어떻게 뭐 달리 낼 수 있는 거죠?
0: 안 되죠, 어렵죠.
1: 예, 예, 예.
0: 아무튼 또 말씀해 주신 거니까.
1: 근데 예쁘긴 예. 예뻐요.
0: 진짜?
1: 네.
0: 사람이 예쁘니까.
1: 아 근데 이거 보이는 라디오 일때 보셔야 된다.
0: 왜요?
1: 그러니까 털이 이렇게 덥수룩 털이 났는데 어? 막 이러면서 여자 목소리 되면
0: 네.
1: 엄청 재밌기는 해요.
0: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1: 자 이제 똑딱이 퀴즈로 넘어갈게요.
0: 똑딱이 똑딱이 똑딱이 똑도로록 똑똑똑똑
1: 똑똑하게 딱 두 개만 맞히는 똑딱이 퀴즈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을 맞춰주세요. 떡 선물이 걸려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갈게요. 남부지방 가뭄과 함께 폭염이 키운 또 하나의 재앙인 이것이 경북을 넘어 충남으로 확산 중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상고온과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이것을 퍼뜨리는 솔, 수염, 하늘소 등 매개충이 빠르게 성장하고 활동해서라고 하던데요.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에 기생하는 길이 1mm 벌레인 이것은 나무의 수분 통로를 막아서 감염된 소나무는 대부분 고사한다고 합니다. 소나무를 말려 죽이는 이것은 무슨 충일까요?
0: 아유, 참 걱정이네요. 1번 재선충, 2번 모낭충, 3번 기생충.
1: 네.
0: 이게 빠르게 확산 중이라고요?
1: 아이고, 무섭습니다.
0: 그렇게요. 자, 재선충, 모낭충, 기생충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제 저는 힌트를
0: 네.
1: 그 딱 떠오르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던데요.
0: 국회의원요?
1: 그렇죠. 선거. 선거.
0: 네.
1: 초선 말고.
0: 아, 그렇죠. 두 번.
1: 두 번 하는 거. 3선, 4선 이런 거 말고.
0: 아.
1: 두 번 하는 거.
0: 진짜 딱 저도 직관적으로는 딱 그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예, 진짜.
1: 그거 말고는 사실상 없죠.
0: 그렇죠.
1: 자, 소나무, 잣나무 등 침엽수에 기생하는 1mm 벌레, 아주 작은 벌레예요.
0: 네.
1: 요것은 무엇이냐, 무슨 충이냐, 요걸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0: 그렇습니다.
1: 나무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다닌다고 하네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요.
0: 네.
1: 요거 한 쌍이 20일 뒤에는, 그러니까 한 쌍이 20일 뒤에는 20만 마리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레예요.
0: 네.
1: 요것은 무엇이냐, 무슨 충이냐, 요걸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0: 그렇습니다.
1: 나무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다닌다고 하네요. 번식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요.
0: 네.
1: 요거 한 쌍이 20일 뒤에는, 그러니까 한 쌍이 20일 뒤에는 20만 마리 이상으로 불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하나는 탈모 쪽 친구 네? 친구 아닙니까? 다른
1: 아
0: 하나는 저 탈모
1: 보기 예.
0: 예.
1: 그리고 봉준호 감독 영화도 하나 들어가 있죠 지금.
0: 그...

0: 괴물인 이것의 목을 벤 영웅입니다. 얼굴을 보기만 해도 돌로 변한다는 괴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1: 1번 메르소, 2번 메시지, 3번 메두사. 자, 세 가지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0: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네. 마녀 네. 괴물인데요. 돌로 얼굴 보기만 해도 돌로 네. 변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메르소, 메시지, 메두사 중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힌트

0: 최근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우리나라의 K컬처 소프트 파워의 전략을 분석했는데 결론이 K컬처는 민관 합작품이라고 하네.
1: 어우, 제대로 봤네. 맞는 말이지. 소비자들, 팬들이 먼저 K-POP

0: 에서 국가 핵심 성장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를 컨텐츠, 전통문화, 예술에 라이프스타일 산업을 더한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잖아.
1: 기존 컨텐츠화와 합치면 수출액이 약 700억 달러로 반도체, 자동차 다음가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대요. K컬처의 뿌리인 우리 전통문화도 쑥쑥 성장하면 좋겠어.

0: K컬처는 민관합작품이다라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한국 소프트파워 전략 분석. 정확하네요.
1: 네,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드라마 겨울연가 때부터 한류가 이미 시작이 됐었고요. 네.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한류 자체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0: 네. 이 스마트폰 보급이 맞물리면서 다양한 동영상을 통해서 K-POP이 퍼지고 또 드라마도 퍼지고 뭐 K-푸드, 뷰티까지 이어지면서 수출과 또 산업적으로도 이게 이제 다 맞물려 돌아간 덕분이겠죠.
1: 생각해 보면 예전에는 메이드 인 재팬
0: 그랬었죠.
1: 와, 일본 거야. 제품도 그렇고 대중음악 쪽에서도 사실 일본 음악 굉장히 영향을 또
0: 막 그래서
1: 받기도
0: 막
1: 하고
0: 그거 막 모방하러 또 뭐 가고 막 그랬었죠.
1: 그리고 막 아이돌 처음에 나왔을 때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 다 굉장히 일본 티켓했었거든요.
0: H.O.T 때도 다
1: 맞아요,
0: 그랬었고.
1: 맞아요.
0: 그게 이제 유행을 선도하는 그런 거였죠.
1: 네. 근데 지금은 그때와 분위기가 완전 딴판입니다.
0: 그러게요.
1: 우리 K컬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민간에서

0: 올여름에 뭐 기억에 남는 일 없어요? 가장 기뻤던 일이거나 뭐 이런 거.
1: 올여름이요? 네. 올여름 시원했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약간 날씨 이제 슬 풀리지 않았나요?
0: 이제 약간 풀렸죠.
1: 네. 확실히 가을 맞죠. 초입인 게 느껴집니다.
0: 이제 연애의 계절이죠. 가을.
1: 못 들은 걸로 할게요.
2: 됐어 이제 일하자고.
1: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럼 저 더 미친단 말이에요. 네, 네. 저 그냥 일 열심히 할게요.
0: 아 근데 올 가을엔 뭔가 느낌이 있어.
1: 전혀 없습니다.
0: 좋을 것 같아. 올 가을 기대하겠습니다.
1: 청취자분들 혹시 소개해 주실 분 계시면
0: 아, 중매서 달라.
1: 예, 예. 그게 더 빠를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0: 아, 수영 씨 애교 기가 막히네요. 6186님. 한 번 더 해 주시면 안 돼요? 앵콜.
1: 한 번 안 돼요.
2: 우리 언제까지 이거 얘기해야 돼?
0: 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2: 그랬어?
1: 이거 제 사람한테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만천하에 얘기하고 있네.
0: 수영 씨의 애교 받고 네. 이제 판소리 심청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앵콜.
1: 한 번 안 돼요.
2: 우리 언제까지 이거 얘기해야 돼?
0: 아, 너무 재밌지 않아요?
2: 그랬어?
1: 이거 제 사람한테만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만천하에 얘기하고 있네.
0: 수영 씨의 애교 받고 네. 이제 판소리 심청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이야기 한번 네, 들어가
1: 지난
0: 주시죠.
1: 시간까지 이제 심청이가 네. 인당수로 간 후에 어머니로 인연을 맺은 승상 부인은 3년 동안 심청이를 기리는 제사도 지내고 누각도 지었죠.
0: 그렇습니다.
1: 그러자 동네 사람들도 효녀 심청을 기리는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이 바로 눈물의 비석 타루비였다는 거
0: 그렇습니다.
1: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고 네. 그 즈음 이제 이미 벌써 하늘나라에 갔었던 우리 곽씨 부인 심청이 어머니가 자기 딸 심청이가 인당수로 뛰어들어 수궁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부랴부랴 심청이를 만나러 나서는데
3: 부인
4: 땅에 두고 온 따님 심청 낭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옵니까?

선악소리 수구인의 당장명 구편의 탄계화요 좌편의 벽 또하라 청학백학공유허고 공작은 춤을 추며 앵무로 전어하여 천상선녀 앞을 서고 용구와

찾았으나 무엇인도 못 뵌 것이에 철천지 하얘게 없더니 오늘께서 무시군이 천원하니 없사오나 왜 저 무시

천지옥, 손지옥아 죽어온 곳은 깊고 깊은 수궁이구라. 어? 황천수궁이 달로 쌓기 모친동 무빌초를 누워 주야 장천

0: 인당수로 데려간 남경 상인들이 돈을 벌어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겄다.
1: 그저 그 이보시게들 인당수 당도하였으니 용왕전에 재물 차려서 효녀 심청이 혼을 불러 이 늑시라도 달래줌세.
2: 그래 심낭자여 심낭자 덕분으로 우리들은 돈을 벌어갖고 고향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 심낭자 영혼은 언제 돌아올 것이오. 술 한잔 올리나니 많이 들고 가시오.
3: 한 곳을 바라보니 난데없는 곳 단송이가 물 위에 둥실뜨어 있었겄다.
2: 잠깐만 저 봐.
3: 왜?
2: 아니 저 꽃이 웬 꽃이요 저게? 황금 장막을 드리운 빛이 병풍에 그리는 모란인가?
4: 여기가 땅이더냐? 바다에 어찌 모란이 있겠느냐?

시엔남자여 우리 남경삼년들은 남자는 연하여 장사에 틀을 내어 고국으로 가거니와 남자국 방문지야 어느 때나 꽃이려 한잔 술

0: 아니 구렁이가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다니. 아니 왜 이러느냐?
1: 내 남편을 죽인 원수 부셔버릴 거야.
0: 숨 막혀. 아니지,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 주십시오.
1: 어림없는 소리 마라. 내 남편을 죽인 너를 내가 살려줄 것 같으냐?
0: 부인, 구렁이 부인, 남편의 원수를 갚으려는 그 마음은 잘 압니다. 허나 나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가는 길입니다. 과거에 급제하여

0: 귀엽잖아요. 까까.
1: 수염난 귀염둥이.
0: 까까 사줘.
2: 자,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은 파티 시대.
1: 파티의 상사대입니다. 내벼우. 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호왕입니다. 우리 악기 해금의 공명통 밑에는 감잡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감잡이라는 것이 다른 곳에도 또 있더군요. 전통 건축에서 기둥과 대들보를 겹쳐 대고 못을 박는 쇳조각을 감잡이라고 하고요. 목 가구의 모서리를 보강하기 위해 다는 장식도 감잡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감잡이는 두 개의 물체를 이어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 또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주변에도 감잡이 같은 사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을 묵묵히 받쳐주고 단단히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감잡이가 단단히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떠오른다면 오늘은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챙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악과 여러분을 이어주는 감잡이 같은 노래가 좋다. 오늘 첫 곡은 지영희류 해금산조 중에서 자진몰이 대목 준비했는데요. 김보미의 해금, 양재춘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같이 걸어가다가 문 먼저 열어주는 거. 예. 그리고 문 열고 다른 사람들. 저는 생각해보면 제가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같이 걸어가다가 문 먼저 열어주는 거. 예. 그리고 문 열고 다른 사람 지나가는 거 기다려주는 거. 이거 진짜 못하거든요. 이미 이제 여기서 어떤 인간성이 드러나게 되긴 하는 건데. 그리고 식당에 여럿이 갔을 때 이렇게 착착착착 그 금방 컵 이렇게 배분하고 물 따르고 수저 이렇게 착착착 놓고 사실 뭐 이제 일반적으로 막내의 몫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먼저 하는 사람의 몫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일 고마운 사람들이 이것도 식당 이야기이긴 한데 그 4명 이상 식사를 하다 보면 항상 깍두기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가는 깍두기를 보다가 저거 2개 남으면 이모를 불러야지라고 작전을 세우고 있는데

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고요.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심청가 중에서 범피 중류 대목입니다. 심청이가 인당수 제수로 이제 팔려서 가는데 그 가는 여정, 배 위에 올라서 가는 여정에 보게 되는 풍경을 그린 그런 대목입니다. 심청전으로 읽었을 때는 사실 이런 대목들이 눈이나 마음이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데 이게 노래로 바뀌어서 소리꾼의 입에서 나올 때는 정말 그 잊지 못할 장면으로 그려지는 때가 있죠. 아마 그렇게 보면 이 심청전에서 심청가로 바뀌면서 소설에서 이야기에서 노래로 바뀌면서 그걸 이 중간에서 이어주는 명창들도 진정한 감자비 중에 한 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감자비들 중에서도 손가락에 꼽는 분이죠. 안향년 명창의 소리로 심청가 중 범피중류 대목 보내드립니다.

으아!

지하철 놓고 도사군 거둑 봐라 의관을 정지하고 북치를 양수로 지고 그저 무거울 두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둥 울리며 내가 번호를 받아 다 강제구여 많이 막내 한국이 아니냐 하우시 9년 예수 배를 타고 다스릴째 오보고 청한 홍수 구주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지 노가로 건너주고 해상 앞에 안장수 오강으로 돌아들어 우선 대지 건너주고 공룡 탈주하듯 동남풍을 빌며 조종 백만 개병 주유하고 거니 빼앗으면 거의 허리 그저 무거울 두둥둥둥둥둥둥둥 주유요 경량 거니 도연병 귀걸에 화려히 고문준한 장안의 강동거유 임술지 주치로 동파노라일고 지곡종종사와 허니 고여성무정건알가 무길금이요 기도나니 화장분한 무이물리 체전주요 타고 말선 하고 무지상 무선이 아니냐 우리 선이 24명

오다 공자도 울고 사공도 울고 적군 화제 알기 모두 해물어 잠주 또다 공자도 울고 사공도 울고 적군 화제 알기 모두 운다 장산도 죽거니와 사다

하고 부탁한다. 그러자 그 여인은 맹상군에게 호백구를 요구했다. 이 호백구는 여우 겨드랑이 털로 만든 옷으로 당시에도 매우 진귀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호백구는 이미 양왕에게 바쳤기에 맹상군 수중에는 없었다. 이를 걱정하던 중 맹상군의 식객 가운데 도둑질 잘하는 자가 있어서 몰래 양왕의 창고에 들어가 호백구를 훔쳐내어 여자에게 선사했다. 맹상군은 여자의 로비에 힘입어 석방되어 급하게 도망쳤다. 맹상군이 겨우 진나라 수도를 벗어나 도망치는 중에 양왕이 맹상군을 석방한 것을 후회하여 추격토록 했다. 맹상군 일행은 급히 함곡관에 당도했으나 아직 문 열 시간이 되지 않았다. 식객 중 닭 울음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닭 울음 소리를 내니 온 동네 닭이 다 따라 울었다. 이에 관문을 지키는 자가 새벽이 된 줄 알고 문을 열었다. 마침내 맹상군 일행은 탈출에 성공했다. 이렇게 계명구패에는 보잘것없는 재주라도

0: 세계미터뇨 일본도 만철양구나 그런 만고정이야 사정이 나이끈만은 초록같은 우리 인생내 어찌 허송어리 흔들 거리고 흘러를 가면서 놀아보자.
1: 한농선의 소리, 이정업의 북

0: 분동산.
1: 어, 분동산.
0: 아, 그대 그 아, 큰 신방집이 막
1: 큰 신방집이 어. 밭도 한 열대판이 있고
0: 열대판이 있고 아, 노두대 아, 아, 집에 막 부재집에 예,
1: 자 이제는 밭빌레 갔자. 밭빌레 갔자. 자 밭빌레 간
0: 허락했죠?
1: 어, 허락했죠?
0: 그자 노무 손으로만 돌려놔 나 의명 지서질 거에 많아 그렇지. 먼저 가랑 번능형 씨들이래

이름은 그녀가 10대에 쓴 소설의 주인공 이름이었습니다. 옥사한 독립투사의 자녀들이 추운 겨울밤 사회의 냉대와 굶주림과 싸우며 밤을 밝히는 내용의 소설 철야. 남다른 문학 소녀였던 박차정의 재능을 엿볼 수 있죠. 박차정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해에 태어났는데요. 그녀의 아버지가 일제의 무단정치에 울분을 참지 못해 유서 한 통만 남기고 자결했을 때 그녀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더해 아버지를 여인 한까지 품고 자란 그녀에겐 원고지 위보다 현실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더 크고 중했기 때문일까요? 장차 그녀의 손엔 펜보다 총이 주로 들리게 되는데요. 항일 여성운동단체 근우회에서 핵심 간부 역할을 맡았던 그녀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중국으로 망명해 의열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다 전투 중 어깨에 총상을 입기도 했는데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박차정은 광복을 한 해 앞두고

앵그마, 너 귀신대로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하라. 이따 밥 줄게.

희명강당도 하니 백낙천 일거 후에 비파성이 끊어지고 적벽강 돌아드니 삼산발락 청천해요. 이수중군 백로준한 이태백이 놀던데요. 월나고대 깊은 밤에 한산사 쇠복소리 백선의 둥둥.

와, 이거는 세상에서 대체할 수 없는 슬픔이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최소한 중간 이상 상태까지, 예, 올릴 수 있는 일종의 도파민이 충만한 곡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너무 이제 인상적인 곡이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 언젠가는 꼭 성공하고 말겠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곡의 완성도보다는 분위기의 완성. 예, 이거가 중요할 텐데 참 듣기는 좋지만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곡입니다. 김주호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불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 김주호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불림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목요일 생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부 역시 생방송 문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2775님께서 민요 메들리 신청합니다라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저희가 이제 나름 대곡으로 생방송 중에 보내드릴 수 있는 곡 중에 꽤 길이가 되는 곡입니다. 앞서서 곡이 많이 이렇게 곡수가 많은 걸로 선곡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박연폭포, 양산도, 한오백년, 강원도 아리랑, 어랑타령, 궁초댕기, 뱃노래까지.

대리, 우리 오늘 새벽에 안 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지나갔다는데?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새벽에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걱정이 태산인데, 뭐 하늘 한번 보면 되죠. 하늘 볼때 듣고 있으면 좋은 음악입니다. 대금 시나위, 원장현의 대금, 한세현의 징,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보내드립니다.

어릴 때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가끔 들었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더냐. 강의할 때에도 학생들한테 제가 이거 설명했는데 한 명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이랬는데 이 대사는 일제강점기에 인기를 끌었던 소설 장한몽에 등장하는데요. 장한몽, 일본 소설을 번안한 것이고 매일신보에 연재가 되었습니다. 전편이 1913년 5월 13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리고 속편이 1915년 5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연재가 되었다고 하고요.

지혜는가 금강석의 눈이 어두워 참사랑 그리졌으니 그 마음이 졸소인가 돈이야 귀하구나 돈이야 천하구나 못쓸 거대에 쓰는 돈과 못 받을 때 받는 돈은 비루하기가 짝이었고 쓸 거대 쓰는 돈과 받을 거대에 받는 돈은 떳떳하기가 이럴 같고 돈으로 사랑 사고 사랑으로 돈을 구하는 진정을 잊었으니 그 마음이 졸소인가 김중배는 양양불로 심선에 내은 녹심천여 가이 없다 이수일이 돈 없어 사랑 잃고 돈 없는 금엄대니 금세 야차가 참혹하구나 애주중지 금지오견 목숨 같이 사랑하던 심순애가 남의 아내 되었으니 생각사로 원통하구나 대동강변 이별이라 청루병명을 하에 울리 생각사로 원통하구나 대동강변 이별이라 청루병명을 하에 울며 울며 생이별에 눈물이 피어든 원념은 불길 같이 강심에 여린 달빛 이별 사흘 아래는 흔들 옷깃 잡은 심순애를 염려해 떨치면서 순해야 말듯 거라 외국 유학 좋다 한들 조강지 저 돈에 팔아 공부 한들 소용인다 팔자에 없는 돈 운수 없네 없는 이모

돈이야 돈에 팔리는 살덩이야 살았어도 산성장아 부디 평온하거니 너 잘 가거라 언제나

앞서서 장안문가에서 탐욕을 이야기했으니까 탐욕을 씻을 수 있는 곡으로 오늘 끝곡으로 마련해봤습니다. 박민희의 소리로 여창 가고 개면조 평롱 편안한 떨림 북두칠성 오늘 유성우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북두칠성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회 가운데 하나인 인방울 국악제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대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요. 9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엔 학생부 경연, 12일과 13일엔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접수는 학생부와 장기자랑 부문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일반부와 명창부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모집 요각은 인방울 국악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20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접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예선은 9월 1일, 본선과 시상식은 9월 22일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국악과 전통춤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예술가들이 탄생할 두 경연대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회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토요 상설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대표 상설 공연 2016 토요 명품입니다. 올 한 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토요 명품은요.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전통무용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8월엔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8월 15일에 수룡음과 산조, 매화가, 춘행전 등 궁중과 민속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22일엔 사물놀이와 고무, 영산회상, 대추타 등이, 또 8월 29일엔 낙양춘, 시조, 연화무, 용강의 춤으로 구성된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열리는 국악이 좋다는요. 먼저 8월 15일엔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이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2일엔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9일엔 거문고 연주자 이선화의 진도, 금가를 통해 진도의 소리를 거문 국악이 좋다는요. 먼저 8월 15일엔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이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2일엔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9일엔 거문고 연주자 이선화의 진도, 금가를 통해 진도의 소리를 거문고 선율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품격 있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국악원 토요 명품,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를 찾아주세요. 소리꾼 이희문이 오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에서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늘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화제를 모았던 한달 한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옥을 공연장으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고 생활하면서 그 공간에서 얻은 감각과 영감을 공연으로 풀어내는, 말 그대로 한옥의 시간과 소리 그리고 일상이 하나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무대의 중심은 경기민요의 정수로 꼽히는 경기 12잡가 완창입니다.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온 기인 형식의 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공연 중간중간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 예술가 이희문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해져 공연과 토크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시간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경기 잡가의 깊은 매력을 만나보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보면 세월이 거저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른들에겐 몇 개월의 시간이 아무렇지 않게 훌쩍 흘러가지만 아이들은 그 몇 개월

쇠퇴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릴 땐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어릴 땐 미끄럼틀 꼭대기에서도 뛰어내렸는데 지금은 의자에서 내려오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예전엔 TV 보면서 아이돌

34대 어른 들으면서 8월 13일 목요일 맛있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예전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에 관한 이야기로 만날 문을 열었는데요. 분명 그걸 아무렇지 않게 하던 기억 속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과거인데 지금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었는지가 오히려 신기한 것들 뭐 한둘이 아니죠. 몸이 굳어져서 못하게 된 것도 있지만요. 겁이 많아져서

여름이 가니까 아쉬워요. 오늘도 만나와 함께해요. 첫곡 상큼해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더위에 질려서 이 더위 언제 가나, 가을이 언제 오나 이랬는데요. 또 막상 찬바람 선선하게 불고 여름이 간다고 그러니까 참 사람 마음이 이상해요. 뭔가 아쉽죠. 저도 그런 아쉬움 조금씩 조금씩 느끼고 있어요. 자, 음악 한곡 듣고 올게요. 누모리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어이없이 떠난 세월.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내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목요일에는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함께하는 날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제든 라디오 극장의 소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일상에서 겪은 재미나거나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면 극장이라고 말머리 달고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나 덕덕쿵 앱 사연 쓰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주시는 분과 사연과 신청곡으로 소통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너너너님의 새싹사연이네요. 저는 초등학생 때까진 매미며 잠자리며 잠자리채 들고 열심히 잡으러 다니고 손으로도 잘 잡았는데 이젠 무서워서 잠자리도 도망다녀요 해주셨어요. 아, 이거는 확실히 겁이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손으로도 잡으셨던 잠자리 이제 피해 다니신다니까 그 간극이. 아, 세월이 참 그 간극을 버려놨네요. 자, 국악사랑 꿀꿀이님께서요. 저도요.

0: 아, 오늘 나보다 빨리 퇴근했네.
1: 우리 회사가 남편네 회사보다 멀어서 늘 내가 더 늦게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내가 먼저 집에 와 있는 걸 보고 남편이 놀라서 묻는다.
2: 나 오늘 반찬했어. 아빠 사망신고하느라고. 사시던 동네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줄 알고 반찬까지 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더라. 근데 뭐 어차피 6시 업무 마감이라 퇴근을 못하니까.
0: 아이고 그랬구나. 아유, 나한테 얘기하지 그랬어. 내가 같이 가줄걸.
2: 아이고 그냥 행정서류 작성하는 일에 자기까지 반찬을 굽고 따라가는 건 오바지.
1: 그냥 서류 작성일 뿐이라고 남편에겐 얘기했지만 사실 그 서류 작성이 심정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아서 엄마 대신 내가 굳이 반차를 내고 처리하기로 한 것이었다. 근데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왜 동거가족이 아닌 내가 신고를 하러 왔냐고 묻기에 엄마가 슬프실 것 같아서요 라고 말했다.
0: 참나, 그 직원은 대문자 T인가? 그걸 굳이 물어보게? 아 근데 자기는 자기도 슬펐을 텐데 괜찮았어?
2: 나도 막 눈물 나고 그러면 어떡하나 걱정하면서 갔거든. 근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서 슬플 새가 없었어.
0: 응? 무슨 복병?
1: 사망 신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손글씨의 어려움이었다. 아니 내가 사망신고 전에 미리 서류 몇 가지를 뗐거든. 사망신고하고 나면 아빠의 존재가 행정적으로 말소돼버리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아빠가 존재했던 흔적을 좀 남겨두고 싶어서. 근데 그 서류들 신청서에 내가 적은 글씨가 신고하고 나면 아빠의 존재가 행정적으로 말소돼버리니까 서류상으로라도 아빠가 존재했던 흔적을 좀 남겨두고 싶어서. 근데 그 서류들 신청서에 내가 적은 글씨가 너무 악필이었는지 사망신고서 작성하기 전에는 직원이 주의를 주더라고. 이거는 글자를 잘 못 알아보게 쓰면 반려될 수도 있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야 된다고. 아,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손글씨 쓸 일이 정말 없어요. 공감 가는 라디오 극장입니다. 일부러라도 안 쓰는 종이 이면지에 글씨는 연습해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정말로요. 나중엔 점점 안 쓰면 점점 더 글씨 쓸 일이 없어지고 못쓸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요즘에 정말 1년 1년 이 글씨 쓰는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글씨 쓰는 연습 정말 많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은

0: 예전엔 분명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1부 끝곡은 홍순관의 노래로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함께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1: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아이들이 바라본 계절이 정직하기를 어른들의 욕심으로 그 계절이 파괴되지 않기를 끝없는 문명의 번식으로 저 아름다운 햇살이 그늘이 되지 않기를 다만 우리들이 흘린 눈물로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이 세상이 구원되기를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전해줍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김유리의 노래로 누구나 부르는 노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봄뒤의 세상 맛보기, 목요일엔 골목길 뉴스가 기다리고 있고요. 예전엔 분명 잘했는데 지금은 못하게 된 것들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덩덕궁 앱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4835님께서요. 봄디님,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그렇게 더웠던 여름도 끝나고 가을이 오는 느낌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만나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정말 화창한 하늘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요즘에 하늘 보면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왔구나 그런 거 정말 느낄 수가 있죠. 하늘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보내주신 예쁜 하늘 사진 만나 홈페이지 선곡표에 잘 올려두었어요. 자, 기노옥 돌고래님께서요. 전에 정말 잘했는데 감퇴한 건 사람 이름과 얼굴 외우는 거. 그리고 이름과 얼굴 매치시켜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 있었는데 요즘은 긴가민가 해서 길에서 마주치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는지 물어볼까 말까 망설이는 일이 느네요. 그리고 시차를 찾아보니 콜롬비아 지진 생존 골든 타임인 대략 72시간이 3시간쯤 남았네요. 며칠 전 10일 날 월요일 아침에 강진이 일어났다고 해요. 골든타임이 지나도 한 생명이라도 더 무사히 구출돼서 살아 돌아오기

정말 삶의 맛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기쁘고요. 저도 또 열심히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 전해드려야 될것 같다. 이런 책임감도 한번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승승장군님께서요, 예전에는 철봉 매달리기 만점 받았었는데 요새 하면

한다는 뜻을 담아 청주동물원 측에서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바람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을 되찾기 시작해 약 2개월 만에 체형도 정상 범위를 회복했습니다. 이후 바람이는 자연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된 야생동물 보호시설에서 생활했고 적응 훈련 끝에 암사자 도도와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김해에서 태어난 바람이의 딸 구름이도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지면서 부녀사자의 재회가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바람이가 남긴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동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골목길 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정강상불 소울지기의 노래로 긴 사랑 긴 이별 듣고 왔습니다. 6855님께서요. 맛있는 방송 혜진은 지금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주셨네요. 아, 이 시간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방송할 수 있어서 참 만나도 복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그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일 문을 열고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는 특정한 기준으로 설계된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현관문 손잡이, 지하철 개찰구, 컴퓨터 마우스, 가위나 국자에 이르기까지 너무 익숙해서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오른손잡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하루가 누구에게는 조금씩 맞춰 살아야 하는 하루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이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합니다. 왼손과 오른손 이야기뿐 아니라 사람이 서로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날이었다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입니다.

더 익숙한 방향뿐인데요.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옳지 않은 사람인 것은 아니죠. 세계 왼손잡이의 날, 오늘이 우리의 시선을 조금 넓혀주는 하루였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개면조 평농 북두칠성 일곱 분께입니다. 한자희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N구학당 송현민입니다. FN구학당 오늘은 지난 7월 19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정수연의 13번째 작곡 발표회 Another Sky 공연 실황과 함께합니다. 최근에 개인 작곡가 발표회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수연은 꾸준히 작곡 발표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1월에 12번째 작곡 발표회를 선보였고요. 올해가 바로 13번째입니다. 이러한 정수연 작곡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음악 박사학위를 취득했고요. 2009년부터 2025년까지 LG전자에서 사운드 디자이너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여러 곡들을 발표했는데요. 국립과학관현악단 3분 관현악에서 백일몽이라는 관현악곡을 발표했습니다.

풍경을 들여다보는 듯한 소소한 풍경으로 그 악곡들이 구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13번째 작품 역시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연이어져 있는데요. 기존의 작품과 초연곡 그리고 개작 초연곡 등 8곡을 선보였던 시간이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무대에서도 정수연이 피아노 연주를 맡았습니다. Another Sky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남다른 하늘 아래서 작곡가 정수연은 어떤 곡들을 길어 올렸을까요? 그리고 개작 초연곡 등 8곡을 선보였던 시간이었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무대에서도 정수연이 피아노 연주를 맡았습니다. Another Sky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남다른 하늘 아래서 작곡가 정수연은 어떤 곡들을 길어 올렸을까요? 먼저 첫 번째 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초연된 작품입니다. Another Wave인데요. 해금, 첼로, 피아노를 위한 작품입니다. 늘 그렇다시피 정수연 작곡 발표에서는 프로그램북이 문학적인 텍스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곡 감상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FM과학단에서도 그 악곡들에 대한 세세한 음악적인 특징보다는 이 프로그램북 속에 들어가 있는 글귀를 읽어드리면서 곡 속에 담긴 정서와 작곡가만의 감성을 느껴

지난 7월 19일 국립과학원 풍류사랑방에 오른 정수연의 13번째 작곡 발표회 Another Sky. 이 공연 실황의 첫 문을 연 작품이었습니다. 정수연이 작곡한 Another Wave였고요. 해금 김찬미, 첼로 권은정, 피아노 정수연이 함께했습니다. 13번 공연 실황의 첫 문을 연 작품이었습니다. 정수연이 작곡한 Another Wave였고요. 해금 김찬미, 첼로 권은정, 피아노 정수연이 함께했습니다. 13번째 작곡 발표회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활하며 색다른 환경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새로 맞닥뜨리게 된 감정들을 담아보았다라고 작곡가가 변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초대의 글에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간단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막연히 예상했던 이국 생활, 사막의 모래, 바람, 비, 지평선과 하늘이 주는 첫인상, 정과 그리움과 가치, 새삼스레 느껴지는 감정. 전통음악의 재해석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스토리텔링, 제품 사운드와의 결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향을 가지고 지속적인 창작음악 작업을 하여왔고 새로운 환경에 놓인 지금의 경험을 담아 우리 울림으로 발상하며 꾸준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초대의 글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곡 제목이기도 한 Another Sky, 남다른 하늘 아래서 그 하늘이라는 것이 이국인 사우디아

정수연이 작곡한 두 대의 검은고를 위한 연. 이날 공연을 위해서 초연된 작품이었고요. 검은고 연주에는 정예슬, 유리 두 사람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곡은 그 봄의 꽃을 만나인데요. 이번 무대를 위해서 초연된 작품으로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이중주 곡이었습니다. 정수연 작곡가는 학사 과정에서 서양 음악을 공부했고요. 대학원 과정에서 국악 작곡을 공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동양과 서양 음악에 두루 능통한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이 공부했던 터전을 바탕으로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듀오곡으로 그 봄의 꽃을 만나 이 곡을 지었는데요. 이 곡은 올해 3월 예상치 못한 전쟁 상황을 피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한국의 봄꽃들을 만나면서 그 감정을 담통한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신이 공부했던 터전을 바탕으로 첼로와 피아노가 함께하는 듀오곡으로 그 봄의 꽃을 만나 이 곡을 지었는데요. 이 곡은 올해 3월 예상치 못한 전쟁 상황을 피해 한국을 방문하면서 몇 년간 보지 못했던 한국의 봄꽃들을 만나면서 그 감정을 담은 소소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양해를 구하면서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정수연이 작곡한 새로운 길입니다. 이 역시 이번 무대를 위해서 초연된 작품인데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정수연이 작곡한 새로운 길, 이날 초연 작품이었고요. 김나리의 정가, 정수연의 피아노 연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4중주로 만나보실 Another Sky입니다. 이날 초연된 작품인데요. 맑고 푸른 하늘, 때로는 붉은 하늘, 이 새롭고도 낯선 하늘 아래에서 또 다른 하늘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야금 이서영, 거문고 유리, 정예슬, 해금 김찬미가 함께하는 정수연이 작곡한 4중주 Another Sky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연주로 물의 정원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프닝에선 김신용 시인의 시 물의 문신의 한 대목 전해드렸어요. 물에는 우리의 삶도 비친다고 거기서 우리 삶의 숨결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우리 삶을 잘 돌아보는 일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3033님, 인찬영님 내일 말복이네요. 말복이면 좋을 때도 있지만 아유 내일은 증조할머니 제삿날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그렇군요. 근데 아유 내일이 말복이군요. 제가 모르고 있었네요. 진짜 보양식 잘 챙겨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아, 제사를 또 이제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군요. 아유 그러면 이래 저래 이거 뭐 할머님도 챙겨드리고 3033님도 잘 챙겨 드시고 이래저래 두루두루 잘 챙겨야 되는 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죠. 루시드 폴의 물이 되는 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이제 일할 때낮 동안에 그냥 선풍기 조금 틀어놓고 그냥 약간 더운가 하고 버티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선풍기도 필요 없어져요. 진짜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바깥 바람 시원해지고 아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요 정도 날씨가 딱 좋지 않는 덥다가 저녁 되는 순간 선선합니다. 정말 아주 기분 좋아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이제 일할 때낮 동안에 그냥 선풍기 조금 틀어놓고 그냥 약간 더운가 하고 버티고 있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선풍기도 필요 없어져요. 진짜 창문 열어놓고 있으면 바깥 바람 시원해지고 아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저는 요 정도 날씨가 딱 좋지 않나. 아 정말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간에 이 선선한 밤, 이 기분 좋은 밤 저희 그룬도와 함께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일 밤 9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되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매주 목요일엔 이야기의 밤, 그리고 지금 이곳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방송은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샵 0302,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죠.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어요. 우리 소리로 재탄생한 세기의 판무파탈, 창극 살로매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우리 소리와 안무로 재해석한 창극 살로매는 인간의 집착과 욕망, 광기를 판소리 특유의 폭발적인

0: 말았습니다. 전형적인 우리 이야기의 바보 설화 가운데 하나인데요. 아,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일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야기 속에서만 있는 일일까요?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박초월의 소리, 이정업의 북반주로 흥보가중 놀부 심술대목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옛날에 운봉 함양 두월 품에 놀보 흥보가 사는디 놀보는 행이요 흥보는 아우였다. 사람마당

이렇게 적용하고 국리하고 구분하는 지혜, 더욱 필요한 덕목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장수 아버지도 잘못이 없는 건 또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하고 고민할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하면 이 삶의 지혜를 스스로 익히기 어려운 건 참 당연한 일이니까요. 아, 특히 요즘엔요, 정답에서 벗어난 삶을 정말 극도로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죠. 아, 이런 분위기 속에선 우리들 모두가 다 소금장수 아들처럼 이런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우려가 또 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생활 잘 하고 계실까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생활이란 결국 나와 상대를 두루 살피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그 당연한 사실 한 가지만 잊지 않는다면 정신없이 변해가는 현대사회도 어떻게든 잘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아유, 또 3033님, 인찬영님, 저도 수수께끼 책에서 소금 파는 장면 재밌게 봤어요. 조금 유치하더라도 소금 팔 때 소 그리고 금 글자를 나눠서 파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또 다른 소금 장수 이야기 또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우리 옛날 이야기의 또 한 그 갈래 중에 하나예요. 이 소금 장수 이야기 유형이 뭐 호랑이 이야기, 구렁이 이야기, 뭐 이무기 이야기, 선비 이야기 뭐 이런 것처럼 소금장수 이야기가 또 한 유형을 차지해서 제법 많더라고요. 아마 이 소금장수가 이 소금

김용우의 노래로 너영 나영 듣고 왔습니다. 7416님, 인천시인님, 알람 맞춰놓고 기다렸어요. 어제 생일날 밤은 공연 보고 나오니까 9시 45분이더군요. 그런 돌 하루 못 들었더니 너무 허전했습니다. 딸이 처음으로 소고기 미역국도 끓여주고 손편지도 써줬어요. 생일 주간 선포 잘한 것 같습니다. 라면서 신청곡 또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아유 손편지랑 또 이거 막 소고기 미역국이랑 사진도 함께 인증샷 보내주셨어요. 아유 너무 좋네요. 정말 생일 주간 선포 너무 잘하셨고요. 네, 이거 올해만 챙겨받지 마시고 매년 꼭 챙겨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신당부 해주세요. 내년에 안 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라고. 네, 아무튼간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함께 기쁜 마음 나누겠습니다. 신청하신 음악도 조금 이따가 전해드릴게요. 0898님 새싹사연입니다. 황시인님 언제나 편안한 방송 고맙습니다. 걷기 좋은 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불과 며칠 만에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7042님도 새싹사연인데요. 저녁 공기에 가을이 묻어나기 시작하니 시인님 목소리랑 음악들이 더 착 감기는 느낌이네요. 설거지하며 듣다가 문자 보내려고 고무장갑 잠시 벗었어요. 라고 또 이렇게 감사한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또 설거지하면서 들으시고 또 걸으면서도 들으시고 아유 참 함께하는 이 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갓난이님, 인찬님 안녕하세요. 어제 못 잤더니 오늘은 졸다가 왔어요. 어제 저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이래저래 조금씩 안 좋긴 한데 원장쌤이 오래 사는 데는 지장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조심하라네요. 크크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100번만 맞는 말씀이죠. 건강검진 받고 잘 챙겨 주기적으로 꼭 챙겨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아유 또 오래오래 살아야죠. 우리 또 오래오래 살아야 또 기쁜 일들 많이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 그론도도 네 계속 만나야죠. 그리고 1533님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좋죠. 이제 낮이 좀 덜 더우니 지낼만 하네요. 곧 가을이 오겠죠. 선선한 가을 기다려줍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요. 진짜 날씨가 이렇게 바뀌면요. 날씨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날씨가 참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우리 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변화해 나가기도 하죠. 저도 요즘에는 사실 출근할 때 반팔 반바지 입고 출근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되게 짧은 시간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조금만 지나면 또 긴팔 긴바지 입게 되고 내복 입게 되고 패딩 입게 되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옷차림 할 수 있는 게 한국의 사계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날씨들 더 여러 가지 날씨에 따라서 마음 바뀌는 것들도 또 함께 마음을 많이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또한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7416님이 신청하신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래야의 넘어갔네 전해드릴게요.

음악 준비했습니다. 공연 그림 속으로 들어간 소녀 OST 앨범에 수록된 곡 다시 태어난다면인데요. 이 공연엔 위안부 소녀들의 이야기가 스토리텔링 음악극으로 담겨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바로 내일이죠. 매년 8월 14일로 지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8월 14일이 된 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에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증언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전국에 있던 위안부 생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고 국제사회에 중대한 인권 문제로 알려졌어요. 다시 태어난다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매일 밤 어둠이 나를 집어 삼킬 때 어디선가 작은 소녀가 다시 태어난다면 사람 말고 들풀되어 또는 커다란 날개 가진 새가 되어 다시 태어난다면 깊은 바다 헤엄치며 푸른 파도를 가르며 노래하는 고래 되리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시간들, 나의 아름다웠던 너의 아름다웠던 시간들, 잊지 않을 거야 너의 그 얼굴. 네, 그럼 함께 들어보시죠. 윤주희 작사 작곡 다시 태어난다면, 드레인의 노래와 윤주희 소우주 앙상블의 연주입니다.

복날 보양식 못 먹을 것 같아서 이따가 밤에라도 뭔가를 지금 먹을 계획을 지금 아까 한 5분쯤 전부터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타이밍에 배달시키고 막 이런 것들. 네, 그리고 3567님 입추 지나고 선선해서 좋으네요. 어제부터 공원 산책 시작했어요. 24절기도 제 목소리 톡톡히 하네요. 덕분에 오늘도 질청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절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절기가 이쯤 지나면 정말 뭔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절기가 정말로 이게 그 이제 양력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 움직임에 맞추는 거라서 아마 그것 때문에 정말로 이 열기

네, 박경수의 가야금연주로 투영 전해드렸습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NK365 유산균 받으실 분 5025님, 0898님, 7042님입니다. 네, 샵 0302 짧은

2026년 8월 13일 목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이정선 씨의 뭉게구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제가 지내는 곳에서는 오늘 낮에 잠시 그 뭉게구름 구경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의 하늘은 오늘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전히 좀 덥습니다. 예, 이럴 때 기운 빠지기 쉬운데 내일 말복이라고 하니까 예, 몸에 좋은 음식들 한번 챙겨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제 입추 지났고

얘기도 우리 입에서 앞으로 자주 나올 텐데 그때까지 예, 더위 잘 피하면서 즐길 수 있다면 즐기면서 남은 여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준희님께서 대학 신입생 때 많이 듣던 그리고 불렀던 노래네요. 뭉게구름 데리라. 4882님, 그래도 아침 저녁 공기가 시원해서 이제는 견딜만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해가 지면은 좀 확실히 공기가 달라져요. 뭉게구름 데리라. 4882님, 그래도 아침 저녁 공기가 시원해서 이제는 견딜만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해가 지면은 좀 확실히 공기가 달라져요. 요렇게만 돼도 살만하지. 6367님, 아침에 자전거를 타면 제법 추울

되게 큰 상에 속하는 건데 그걸 나는 혹시 상금 같은 거안 주나 생각했는데 나만 안준 건지 다안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상금 없었고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와, 한 번도 없다고? 만들어서라도 좀 받아야겠네. 꼭 1등을 해야 맛은 아닙니다만 우리 빵빵 권쌤님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상금도 한번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부러울 것 같은데. 2277님, 살면서 힘들다는 내색 한번 하지 않고 늘 긍정적으로 살아온 우리 삼촌. 나도 삼촌에게 정말 많은 힘을 얻었어. 평소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못했는데 항상 고맙고 감사해. 진심으로 생일 축하하고 혜진 숙모랑 서은이, 채은이 모두 행복하길 기도할게. 그리고 괄호 열고 세준 형님과 삼촌이 나이가 같아요 하면서 기정아 생일 축하한다. 우리 친구 아이가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삼촌에게 특별한 생일 선물이 될것 같아요 라고 맺어주셨습니다. 삼촌 성함이 기정님이신데 저하고 동갑이시라고요.

들었던 그런 추억까지 좀 나눠주십시오. 자, 2부에 이음반 편지 같이 읽어볼 거고요. K클래식 한 장도 2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어요. 국악방송 홈페이지와 유튜브 국악F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덩덕궁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푸들푸들 옥토끼 해바라기 토파즈 무늬만 천사 사랑빛 배부른 소크라테스 자몽에이드 시카고몬 박은영 일편단심 세준 선화 해피미소 우리 개꿀이 왔네 김인설 날 위해서 민트소다님 등등. 제가 계획은 저희가 출석을 화요일하고 목요일 두 번 하죠. 그래서 화요일은 덩덕궁으로 목요일은 유튜브로 하려고 했는데 또 깜빡했네.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룰루랄라님도 보이고요. 콩콩이순이님도 보이고 날 위해서님도 보이고 자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고 자 우리 목요일은 내가 PD 진행해드릴게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김현식 씨의 추억 만들기, 조용필 씨의 외로워 마세요, 백미연 씨의 다시 사랑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세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추억 만들기는 6161님이 청해 주신 노래였다고 소개해 드렸고요. 조용필 씨의 외로워 마세요는 0982님 신청곡이었는데요. 라디오에 신청곡 나오길 기다려요. 그리고 두둥 신청곡이 나오면 녹음 버튼을 누르지요. 우리 세대는 그렇게 녹음해서 들었어요. 친구에게 선물도 해줬고요. 그때 녹음해서 들었던 노래라고 하시면서 조용필 씨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냥 녹음 버튼 빨간색 그 레코드만 누르면 안 되고 플레이하고 같이 눌러야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기능이 필요가 없었나? 그러니까 녹음만 눌러도 돌아가게? 아, 어떤 거는 그 녹음 누르면 플레이가 같이

소리야? 뭐가 이종현? 운전면허! 저 어렸을 때인데, 아, 그래서 운전면허에 이종이란 게 있구나. 예, 배웠습니다. 아, 7399님, 노래는 못 부르지만 노래방에 가면 항상 첫 번째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서주원의 내 눈물 모아 듣고 싶네요 해주셨는데, 예, 너무 좋은 노래죠. 예, 서주원 씨의 노래. 노래를 잘하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일단 첫 번째로 부르는 노래는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어떤 분은 이제 목 풀기에 좋아, 그래서 살살 요걸로 시작해 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노래는 목풀 만한 노래는 아니고 그만큼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라디오에서 들으면 또 느낌이 다르죠. 7399님의 신청곡 서주원의 내 눈물 모아 1부 끝곡입니다.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첫 곡, 이솔로몬의 생일이란 노래였습니다. 아이고, 너무 분위기가, 예, 좀 슬퍼요. 제목은 생일인데 분위기는 약간 기일 분위기인데? 2667님께서 최애 가수, 매력적인 웃음에 같이 미소 지으며 행복을 꿈꾸어요. 내일이 솔로몬님 생일이라고 축하해 오셨고요. 4322님도 예, 내일 좋아하는 가수분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 콘서트 갑니다. 하시면서 공이 청해 주신 노래 이솔로몬의 생일 예 같이 들었습니다. 아, 솔로몬 씨 생일 미리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생일을 맞은 콘서트도 축하드리고요. 또 많은 분들 모셔서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으면서 행복한 추억들 쌓으시겠네요.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십시오. 더불어 0729님께서 언제나 맏아들 같은 듬직한 사위 오늘 생일이었네요. 생일에 미역국이라도 끓여주려 했지만 맘같이 몸이 따라와주질 않네요 하셨는데 아이고 저런 예 지금 듬직한 맏아들 같은 우리 사위 생일인데 아우 미역국도 못 끓여.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0729님. 아,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아, 이승윤 씨의 노래 청해 주셨습니다. 0204님께서 어제 1년에 한 번 호흡기능 검사차 2박 3일 입원했다가 다행히 검사치가 정상이라 퇴원했어요. 입원 팔찌 자르면서 올해도 건강관리 잘해야겠다 하고 다짐합니다. 그래야 좋아하는 노래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기왕 듣는 거 건강한 몸으로 들어야지 더 좋겠죠. 이승윤입니다. 정말 다행이군.

0: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우리를 본 할아버지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말고 연탄 집게를 들고 뛰어오셨다.
1: 아이고야! 그걸 왜 따버렸어? 아직 새파란데! 저 잠깐! 야! 저긴 우리 밭도 아니고 남의 밭이잖아!
0: 그 순간 우리 둘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날 우리는 정말 많이 혼이 났고 그 뒤로는 함부로 남의 밭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때는 무섭기만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남의 것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배울 수 있었다. 방학마다 외갓집에 도착하면 할아버지는 늘 맨발로 마당까지 뛰어나와 우리를 반겨주셨다. 손주들이 왔다고 좋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다. 손주들 몸보신해야 한다며 닭을 잡아주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내가 힘들다고 하면 아무 말 없이 등을 내어 업어주셨다.

숟가루를 타놓고서 기다리셨어요. 아침으로는 콩이 들어간 고봉밥에 동치미와 고등어구이, 후식으론 수박을 먹었고요. 점심엔 세상에서 제일 맛나는 할머니표 간장국수를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할아버지를 따라 논으로 갔어요. 논두렁을 걸으며 할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금방 갔지요. 오후엔 마루에 엎드려 탐구 생활을 풀다가 매미 소리를 들으며 낮잠도 자고요. 화채를 만들어 먹고 남은 수박 껍질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온 동네를 뛰어다녔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온 식구가 마루에 둘러앉아 전설의 고향을 봤는데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손가락 사이로 귀신을 몰래 훔쳐봤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에 가기 무서워서 요강을 쓰던 기억도 나요. 지금 생각하면 에어컨은 있을 리가 없었고 선풍기도 겨우 한 대였는데 이상하게 더웠던 기억은 없습니다. 지금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두 분 모두 곁에 안 계시지만 아직도 그 외갓집엔 제가 가장 행복했던 여름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여름도 문득 두 분이 많이 보고 싶네요.

자, 여름향기님 편지에 이어서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듣고 왔습니다. 자, 편지 두 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일단 할아버지가 똑같은 목소리를 가지신 할아버지가 등장하셨고요. 음식 얘기들, 예, 옥수수, 삼계탕, 미숫가루, 간장국수까지 예, 화려하지는 않아도 예,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손맛과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이라서 그런지 상상만 해도 진짜 군침이 돌고 속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여름 휴가 사실 멋진 호텔 가는 것도 좋고 워터파크도 좋고 뭐 해외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시골에서 느긋하게 시간 보내는 촌캉스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모두 정겨운 추억이 담긴 편지 감사드려요. 빅스비님께서 어머나 쭌디님 못본 사이에 연기력이 많이 느셨네요. 쭌디님 목소리는 딸딸딸 아빠이실 것 같은데 들들 아빠라서 놀랐었거든요. 오늘의 연기력은 연기 대상감이셔요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 둘 아빠를 들들 아빠라고 그렇게 또 부르나 보죠? 느낌님 할아버지 성대모사 10분 하다가 준디 목 나가겠어요. 그러게요. 시나브로님 한복희님 사연 할아버지가 전주 가셨나 봐요. 아이 그러니까 저기 처음에 강원도 갔다가 전주 갔다가 아주 바빴어. 6287님 예, 편지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저도 저희 외할머니 생각나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냐고 하시면서 반겨주시던 할머니 너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편지 보내주신 한복희님과 여름향기님께는 떡세트와 두유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9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9월 편지 주제 미리 알려드릴게요. 바로 어른이 되고서야

나오네요. 좋은 노래들이 이렇게 많다니 꼭 오래 살아서 좋은 노래들 많이 들을 거예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오래오래 살면서 예, 이 세상에 뭐 죽을 때까지 계속 노래만 들어도 다 이 세상의 모든 노래를 들을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도 우리 열심히 한번 들어볼까요? 예, 나단님 오늘 기차에서 1시간 입석에다가 16,000보 걸었더니 다리가 너무 아파요. 제가 조용하면 기절한 걸로 아세요 하셨는데 지금 어떠신가 모르겠네. 게시판을 제가 지금 못 봐서 예, 뭐 진짜 기절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예, 숙면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영님께서 쭌디는 영화 와일드싱 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봤는데 배우분들이 다들 노래를 잘하셔서 감탄했네요 하셨습니다. 전 아직 못 봤습니다. OTT에 올라오긴 했던데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좀 진짜 기절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예, 숙면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은영님께서 쭌디는 영화 와일드싱 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봤는데 배우분들이 다들 노래를 잘하셔서 감탄했네요 하셨습니다. 전 아직 못 봤습니다. OTT에 올라오긴 했던데 이제 뭐 시간이 되면 좀 보려고요. 배우분들 노래 잘하시죠. 특히나 뭐 그런 역할은 또 잘하시는 분들만 캐스팅을 할 테고 그거 아니어도 뭐 요즘 배우분들 뿐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노래 시켜도 어쩜 그렇게 노래를 다 잘하시는지 몰라요. 예. 더구나 원래 기본적으로 잘하시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그 음향 그 기기들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어느 정도만 해놓으면 그 기계가 진짜 기가 막히게 보정을 해줍니다. 우리끼리 신부 화장을 시켜준다고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두 어머니께서는 4897님만 바라보실 텐데 부담도 되시겠지만 더 힘을 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응원해 드릴게요. 자, 오늘 정파가 있군요. 오늘 방송 끝나고 8월 14일 금요일 자정부터 그러니까 한 8분, 7, 8분쯤 남은 거죠. 새벽 5시까지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서 정기 정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악 산책 재방송과 흐르는 음악처럼 두 프로그램은 결방이에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073님, 저 내일 부모님, 동생들, 조카들까지 8명 가족이 제주도로 휴가 가요. 근데 비 소식이 조금 있어 걱정입니다. 제주도에 날씨 좋게 바뀌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 그래요. 기도하고 잘게요. 좋은 여행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이음밤 9월 2일에 출연 예정이신 김주리님의 소리입니다. 사철가 오늘 끝곡으로 남겨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습니다. 주무세요.

오.

Oh.

응.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을 마음 편히 털어놓고 함께 기뻐할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힘들어지지 않나요? 아이들이 어려운 시험에 붙었다거나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처럼 인생의 커다란 관문들을 하나씩 다 지나쳐오고 나면 나의 삶에서 요란스럽게 기뻐할 경사도 점차 드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을 남에게 선뜻 꺼내놓기도 망설여지는 것 같습니다. 소소한 경사를 살짝 자랑이라도 했다가는요, 순간 단체 대화방이 서늘하게 식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그렇다고 입을 닫고 있으면 아니 그 좋은 일을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을 수 있었나 라면서 가시도 친 서운함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릴 때 우리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어른의 세계에서는 이상하게도 타인의 기쁨을 온전히 축하해주는 일이 슬픔을 위로해주는 것보다 훨씬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힘들 때 곁을 지켜주는 위로도 고맙지만 잘 됐을 때 시기와 질투 없이 환하게 웃어주며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 우리 삶에 그런 인연이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무수한 인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영산회상 불보살입니다. 구음의 강관순, 연주의 손범주 외 여러분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영산회상 불보살이었습니다. 구음의 강관순, 연주의 손범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좀 전에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해지는 진심어린 축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65세 이후에 가장 먼저 마음이 멀어지는 관계 1위가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려울 때 건네는 위로는 격식이나 예의로도 가능하지만 타인의 행복과 성공을 자기 일처럼 순수하게 기뻐해 주는 것은 깊은 인품과 진정한 애정이 없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겠죠. 내가 좋은 일을 맞았을 때 오히려 표정이 어두워지는 관계는요, 결국 노년의 마음에 피로와 상처만 남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작정 인연을 넓혀가기보다 내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단 한 사람의 온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품을 내어주는 그러한 노년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금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이어서 건강 더하기도 함께합니다. 2부에서는 전국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실 떠나셔야죠. 팔도 마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더운 날씨, 시원한 동굴 여행의 묘미로 우리 형님들, 누님들 안내하겠습니다. 자, 서도 입창, 서도 중거리 듣겠습니다. 소리의 이은관 외 여러분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공들여 기록해온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음반은 2019년에 발매된 서은영의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입니다. 만나보실 곡은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 가장 첫머리를 여는 진양입니다. 사실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는 오늘날 무대에서 거의 연주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전승가락인데요. 국가 무형유산 예능 보유자였던 정다령 명인이 1989년에 남긴 LP 음반을 통해서만 그 전바탕이 전해져 왔습니다. 정다령 명인은 가야금뿐만 아니라 검은고, 아쟁, 피리, 판소리까지 두루 능통했던 거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숙구류 산조 속에는 즉흥적인 가락 변주가 오롯이 녹아 있는데요. 이 잊혀가던 소중한 가락을 살려내기 위해 서은영 연주자는 스승인 강정열 명인과 함께 오래된 LP 음반을 일일이 체보하고 복원하여 귀한 음원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현재 서은영 연주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의 가야금 연주자이자 국악 박사로서 실기와 학술 연구를 고루 겸비해 우리 음악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럼 서은영의 가야금과 서수북의 장구 연주로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 중 진양 12분의 긴 호흡으로 감상해 보시죠.

서은영의 가야금과 서수복의 장구로 한숙구류 가야금 산조 가운데 진양, 긴 호흡으로 감상하고 오셨습니다. 가야금 하나하나에 실린 깊이가 새벽 공기를 정갈하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LP 음반 속에 잠들어 있던 귀한 가락을 지극정성으로 복원해낸 서은영, 서수복 두 연주자의 정성이 더없이 귀하게 느껴집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서 남도 국거리 기악 합주 들려드립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입니다.

0: 남도 국거리 기악 합주였습니다. 연주의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이었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약봉투에 적힌 실온 보관이라는 말을 보면서 그냥 방 안에 두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죠. 여기서 말하는 실온의 의미는 보통 1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따라서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을 때는요, 집 안이나 자동차 안의 약도 그 더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약이 높은 온도에 오래 노출되면 성분이 변하거나 기대했던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한여름 자동차 안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잠깐 외출하더라도 차 안에 약을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창가나 식탁 위 습기가 많은 화장실과 주방도 약을 보관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습기가 적은 서랍이나 옷장 안쪽에 두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약을 원래 포장 그대로 보관해야만 빛과 습기로부터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더운 날이라고 해서 모든 약을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 이건 또 아닙니다. 일부 해열 시럽은요, 냉장 보관하면 약 성분이 엉기거나 층이 나뉠 수 있고, 반대로 냉장 보관이 필요한 항생제 시럽이나 주사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마다 보관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포장이나 설명서에 적힌 기준을 먼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알약의 색이 달라졌거나 캡슐이 끈적해지고 가루약이 굳었다면 드시지 마십시오. 겉모습에 변화가 없어도 고온에 오래 노출됐다면 복용해도 되는지 약국에 문의부터 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도 음식처럼 더위와 습기를 탑니다. 오늘은요, 집에 있는 약이 창가나 자동차 안에 놓여있지는 않은지 보관 장소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판소리 수경낭자전, 선군이 약 구하러 가는 대목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의 박근영입니다.
1: 이렇게 울다 지쳐 잠깐 잠이 들어 비몽사몽간에 꿈을 꾸는 뒤 백할린 현진이는

장내요 뱃머리에 붙여놓니 바로 이기가 풍문 같다 가는 대로 놓아가니 망망헌창해기며 당당한 물결이 나고

잘

가게는 천태산이 나온 오메랑 호수 알림이에 반겨도 꼭 저기 간 원천 오인네 천태산 간 원길이

0: 배를 메고 산에 올라둔다 허대 이고 내가 천태산인가 떡분산 어만이를 정처 없이 가누라니 부유야야 행명가는 천태산도 갓도 갔다 어떠한 뛰어 동자 무슨 부득을 헤어가며 자주곡 노래한다 알리니 반경으로 너희는 어디 살면 개는 푸른 무엇이냐 우리는 아침 강한 눈에 조예하고 낮이면 구주산 자하등이 싸운데 사모님은 명령으로 숙이군 남자 살지르고 반호 행운해납니다 말이 맞지 못하여 이 놀불지 온호였구나 할지니 고망하야 무한히 생각을 째우고 변해 총경 소리가 귀에 번뜩 들려가나 그곳을 찾아가니 조그만 암자 하나가 겨루 천지세계로다 동문을 열고 들었으니
1: 판소리 수경낭자전 선군이 약구하러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박송희, 북의 박근영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음악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남원농악 판굿 영산굿 준비했습니다. 연주의 류명철 외 여러분입니다.

1부 마무리곡 남원농악 판굿 영산굿이었습니다. 연주의 류명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는 풍경소리 마련돼 있습니다. 또 금요일 코너 팔도 마시를 떠나야 되는데요. 저 성PD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막내동생이 되어서 누님, 형님들을 모시고 팔도 방방곡곡 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아직 더위가 물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죠. 오늘은요, 땡볕에 방해받지 않는 시원한 곳, 동굴 여행 코스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저만 따라오세요. 네. 맛있는 것도 소개해드리고 사진 찍는 것도 제가 기가 막힌 곳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원도심의 한 점포가 이야기와 음식, 공연이 어우러지는 작은 극장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예산군이 정기 운영하는 체험형 공연, 새참극장, 들어유 주막 이야기입니다. 공연이 열리는 곳은요, 예산읍 원도심에 자리한 로컬 안내소 고로컬인데요. 이곳은 예산군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3년 넘게 비어있던 점포를 새롭게 단장해 만든 지역 콘텐츠 공간입니다. 바로 여기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1시와 5시 두 차례 공연이 열립니다. 새참극장 들어유 주막은 예산시장에서 백중날 단 하루만 열린다는 그 100년 된 주막을 배경으로 한 창작 공연인데요. 전국 5일장을 떠돌던 충청도 보부상 대길과 음식 솜씨 좋은 주모 능금의 이야기가 무대 위에 펼쳐지는 겁니다. 그리고 관객은요, 공연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맛도 함께 만난다고 합니다. 삽교 평야 쌀로 만든 쑥개떡, 가야산 더덕, 창소리 쪽파, 또 예산 국수처럼 지역 식재료로 차린 새참 한상이 준비되는데요. 지역 양조장의 전통주 세 가지도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은요, 연극 한 편을 보는 시간이면서 예산의 음식과 사람, 원도심의 이야기를 함께 맛보는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인 셈입니다. 낡고 비어있던 공간이 지역의 이야기를 품은 주막이 되고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모인다는 점도 참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예산 원도심을 천천히 걸어보고 공연과 새참 한상까지 함께 즐긴다면 조금 색다른 주말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새참극장 들어유 주막 예약과 자세한 내용은요, 포털 검색창에서 새참극장을 검색하시거나 고로컬 SNS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음악 듣겠습니다. 심청가 중 주막주인과 하직하고 대목입니다. 가야금 병창의 박예숙, 장구의 조용수입니다.
1: 예끼 호랭이나 바싹 깨물어 갈련. 두 번 다시 생각하면 인사불성은 쇠들 너무 자식이다.
2: 친구.
1: 딸이.

0: 도둑공원낸다.
1: 심청가 가운데 주막주인과 하직하고 대목 들으셨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박예숙, 장구의 조영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병기 작곡의 영목을 들으실 텐데요. 이 영목은 신령하고 기이한 나무의 모습을 가야금 선율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음산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장단의 변화와 가야금의 다채로운 음색이 펼쳐지는데요. 황병기의 가야금과 박문규의 장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황병기의 가야금과 박문규의 장구 연주였습니다. 영목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햇살이 다시 내게 들려드리죠. 해금 연주의 신날새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아침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시간이죠. 자식들 따라가자니 괜히 눈치 보이고 여행사 패키지는 아이고 너무 빡빡해서 내 무릎이 못 견디겠네 하셨다면 이제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의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을 모십니다. 적당히 걸을만한 산책 코스부터 입안에 착착 감기는 그 동네 별미 그리고 사진이 잘 나오는 포토스팟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참 덥죠. 네, 푹푹 찌는 그 가마솥 더위에 우리 형님 누님들 기운까지 꺾이지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 오늘은요 막내 동생 성필이가 보기만 해도 닭살이 오소소 돋는 아주 시원한 곳으로 마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서울 도심에서도 멀지 않은 경기도 광명에 위치한 광명 동굴인데요. 이곳은 동굴 입구 근처에만 들어서도 내부에서 솔솔 불어오는 찬바람 덕분에 에어컨 바람과는 차원이 다른 서늘함이 온몸을 감싸 안아줍니다. 이 광명 동굴은 여름철이면 하루에도 수천 명이 찾을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동굴 피서지가 되었는데요. 특히나 여름 성수기 동안에는 개장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더 연장해서 넉넉하게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동굴이라고 해서 아유 길이 험한 거 아니야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광명 동굴 안은요 관람 데크와 평탄한 보행로가 아주 매끄럽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들 무릎 단단히 잡고 걷지 않으셔도 아주 편안하게 거닐 수 있습니다. 특히 암흑 속에서 동굴 특유의 묵직한 잔향과 함께 잔잔한 음악을 감상하는 휴식 공간들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걷지 않고 편안한 의자에 가만히 머물면서 더위를 싹 식히기에 그야말로 제격인 겁니다. 또 동굴 안으로 깊이 들어서면 알록달록 화려한 조명이 빛을 발하는 빛의 공간과 대형 수족관이 눈앞에 촥 펼쳐지는데요. 어두운 동굴 벽면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조명 아래 딱 서 계시면 얼굴이 어찌나 환하고 화사하게 나오는지 여기서요 멋지게 포즈 한번 잡으시고 사진 한 장 탁 찍는 겁니다. 자, 이제 동굴 둘러보고 나오셔서 아 배고프다 하신다면 근처 바밀마을의 먹거리촌으로 건너가 보시죠.

이곳에서는요, 고기, 항아리 보쌈, 메밀국수, 커피까지 다양한 메뉴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다음 동굴로 발걸음을 옮겨보겠습니다. 광부알이랑 빠른 소리 들려드리죠. 소리의 김금수입니다.

광부알이랑 빠른 소리였습니다. 소리의 김금수였습니다. 싹싹한 막내동생 성필이와 함께 떠나는 팔도마실. 이번에는요, 산세 좋고 물 좋은 전북 무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무주 적상산 중턱의 푸른 숲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보물 같은 동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주 머루 와인 동굴인데요. 원래 이곳은 옛날 무주 양수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형 장비들이 오가던 터널이었다고 합니다. 공사가 끝난 뒤 버려질 뻔했던 터널을 이렇게 천연 피서지로 변신시킨 겁니다. 이 동굴은요, 사계절 내내 내부 온도가 섭씨 13도에서 17도 사이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동굴 입구에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아이고 살겠네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1년에 무려 16만 명이 넘게 찾아오는 명소입니다. 옛날에 커다란 장비가 다니던 작업 터널을 개조한 덕분에 입구부터 끝까지 경사가 거의 없는 완벽한 평지길로 이어져 있습니다. 천천히 양손 뒷짐지고 걸어가시다 보면 어느덧 은은하고 달콤한 머루향이 코끝을 스칠 텐데요. 무주의 자랑인 특산 머루와인이 동굴 안에서 맛있게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주 머루와인 동굴은요, 입장료도 단돈 2,000원입니다. 참 착합니다. 여기에 3,000원만 더 더하면 머루와인 조격 체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상체는 시원한 동굴 공기를 마시고 두 발은 따스한 와인물에 퐁당 담그고 있으면 어떨까요? 걷느라 지쳤던 다리 부기가 싹 사라지겠죠. 조격으로 몸을 가볍게 푸신 뒤에는 무주 읍내 쪽으로 나가셔서 어죽이나 도리뱅뱅이로 속을 채워보십시오. 금강상류의 민물고기를 진하게 구워서 칼칼하고 부드럽게 끓여낸 어죽은요, 어르신들 기력 회복에 최고입니다. 또 민물고기를 바삭하게 튀긴 뒤 매콤달콤한 양념을 바른 그 도리뱅뱅이도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서 입맛 돋우는 별미로 딱 맞으실 겁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한여름이지만 이렇게 자연이 만들어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지독한 더위도 어느새 남 얘기가 되어버리겠죠.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알짜배기 마실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도 마실이었습니다. 자, 금을 위한 중주곡 청산의 살리 듣습니다. 연주의 현악 앙상블 초콜릿입니다.

금을 위한 중주곡 청산의 살리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현악왕 상불 초콜릿이었습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소개합니다. 행복한 하루인데요. 연주의 고고 앙상불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곡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연주의 고고 앙상블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문 외치겠습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안녕하세요. 청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볼 때 위기와 절정 다음에 결말이 이어져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절정을 함께 겪느라 꽤 힘들었는데 또다시 전개로 돌아간다면 아마 지쳐서 책을 덮거나 텔레비전을 꺼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삼복의 마지막 날 말복입니다. 모든 일에 끝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덕분에 힘든 일은 참을 수 있고 덕분에 좋은 일은 그만큼 더 소중해지니까요. 오늘이 무더위의 끝은 아니겠지만 여름 내 나를 힘들게 했던 걱정이나 고민은 오늘로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2026년 8월 14일

8월 14일 금요일 아침 이한철의 청혼이 드리는 쌀. 오늘 첫 곡은 오리엔탈 익스프레스의 음악이었습니다. Hot Summer. 제목은 뜨거운 여름이지만 무더운 여름날의 뜨거움보다는 그 순간 우리를 시원하게 했던 기억을 더 떠올리게 만드는 연주곡이었습니다. 자, 소설이나 드라마의 구성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리고 결말로 갑니다. 오늘은 여름더위 마지막이다, 결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복인데요. 생각해보면 여름더위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이 끝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나쁜 일은 당연히 그렇고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가장 시원하고 쾌적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두 시간 편히 쉬다가 가시고요. 떠오른 이야기, 신청곡 있으시면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문자로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와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판소리 창작단체 입과손 스튜디오와 프랑스 재즈밴드 베시방이 함께 만든 음악입니다. 장기타령인데요. 자, 재즈밴드의 연주와 우리 소리 어떻게 함께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장기타령 베시방과 입과손 스튜디오입니다.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입가손 프로젝트와 배시방이 함께 연주한 장기타령 들려드렸고요. 이어드린 곡은 오롯이였습니다. 다시금의 연주 오신의 소리로 들어봤는데요. 영산회상의 하얀 도드리 가락을 모티브로 로파이 힙합 비트를 더해서 차분하고 감상하기 참 좋은 그런 음악으로 완성해냈습니다. 박세린, 오신의 두 사람이 이 다시금의 멤버죠. 자, 이번에는 김뜻돌의 음악입니다. 세상의 모든 돌에도 뜻이 있다라는 의미로 활동명을 김뜻돌로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입니다. 이 노래 처음

남았을 때 저는 굉장히 독특한 지점을 떠올렸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운드를 좀 많이 채우는 쪽으로 우리 인디 음악이 결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때 드럼, 베이스, 기타, 목소리 끝으로 아주 단출한 구성으로 음악을 만들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신디사이저, 건반 악기가 하나로 안 쓰여지고 있어서 야, 이대로 끝내긴 좀 너무 빈 사운드가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5년이 지금 지났는데 요즘 들어보면 아주 많은 이들에게, 폭넓은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사운드가 됐지 뭡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음악, 김투돌이 발표했었습니다. 비 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함께 들어보죠.

싱어송라이터 김뜻돌의 비오는 거리에서 춤을 추자. 청춘의 고민이 담겨있는 가사 내용도 아주 뜻깊었고요. 이어드린 음악은 원초적 음악 집단 이드 쭉쭉 뻗어나가는 피리 소리가 아주 입체적으로 들렸죠. 격동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해금 연주곡입니다. 해금 연주자 강은일의 4집 음반 해금 랩소디 수록곡인데요. 곡 제목이 추격입니다. 추격하는 사람 또 도망가는 사람의 긴박한 감정이 해금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해금으로 이렇게 다채로운 표현이 가능하구나, 다채로운 연주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이 음악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자, 눈앞에 한번 그려보죠. 추격자 그리고 도망자 빠르게, 아, 또 숨차니까 조금은 걷듯이 추격하는 모습, 이 곡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추격입니다.

강은일 외 여러분들의 연주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추격이었습니다. 자, 금요일 청모해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플루트,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국내 정상급 3중주단 트리오 솔러스의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바흐에서 피에르까지 이르는 다채로운 실내악 레퍼토리를 이 공연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연은 8월 20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앙상블 시어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책 선물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크리스틴 헤나의 또 다른 베스트셀러 나이팅게일인데요. 전세계 1,0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작품으로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두 자매의 감동적인 서사가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은 말머리에 공연 혹은 책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트리오 솔러스 5쌍, 나이팅게일 5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응. 오늘이 말복이잖아요. 할머니가 너무 덥다고 삼계탕 말고 초계탕 먹으러 가자고 하셔갖고 오늘은 초계탕 먹으러 가요.
0: 오 초계탕 삼촌도 좋아하는데.

0: 네, 시원한 국물에 새콤한 맛까지. 야, 이거 더울 때 먹으면 입맛이 확 살아나는 거잖아. 아, 오늘은 초계탕에 관한 퀴즈 가지고 왔구나.
1: 바로 문제 드려요. 초계탕은 닭고기에 차가운 육수랑 야채를 넣어갖고 시원하고 새콤하게 먹는 음식인데요. 그럼 초계탕의 초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1번 중국 초나라의 초, 2번 식초의 초, 3번 해초의 초, 4번 초란의 초. 좀 헷갈리죠? 이게 중요한 맛을 내는데 새콤 시큼한 맛이 힌트예요. 이제 아시겠죠?
0: 네, 오늘은 창호가 지난 초복에 냈던 삼계탕 퀴즈와 짝을 이루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계탕의 삼은 인삼이었고요. 여름철 별미로 사랑받는 냉채 음식, 초계탕의 초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중국 초나라의 초, 2번 식초의 초, 3번 해초의 초, 4번 초란의 초입니다. 새콤한 맛, 요게 결정적 힌트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1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답 기다리는 동안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프로젝트락의 노래와 연주로 괜히 괜히

달미잘 글씨 몰려와 토끼를 애워쌀지 오냐니가 토끼구나 이놈 간만 빼내면은 왕님 무사하고 백세 천세 둘이 신다 행여

0: 프로젝트락의 노래와 연주로 괜히 괜히 듣고 왔습니다. 청호의 퀴즈퀴즈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별미로 사랑받는 냉채 음식 조개탕의 초, 이 초자는 무엇을 뜻하는 건지 퀴즈로 냈습니다. 보기 다시 드리자면 1번 중국 초나라의 초, 2번 식초의 초, 3번 해초의 초, 4번 초란의 초입니다. 새콤한 맛이 결정적 힌트라고 드렸는데 정답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창으로부터 퀴즈 정답 들어보는데요. 과연 무엇일지 발표해 주세요.
1: 오늘 정답은 2번 식초의 초였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조개탕이랑 삼계탕은 같은 닭으로 만든 음식인데
0: 어이.
1: 맛은 완전 다르네요.
0: 그치. 삼계탕은 뜨끈하게 기운을 채워주고 초계탕은 시원하게 입맛을 살려주는 여름 별미잖아. 아, 말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초계탕 되게 먹고 싶다.
1: 그려?
0: 응.
1: 그럼 지가 오늘 먹어보고 얼마나 맛난지 후기 남길게요.
0: 아니지, 후기 말고 삼촌 것도 포장해 와야지.
1: 아, 그거는 엄마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0: 농담이야. 할머니랑 식구들이랑 맛있게 먹고 와라.
1: 네. 그리고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오늘 선물 당첨자는 국악방송 홈페이지 청호에 드린 햇살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문자 드리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 받으실 주소 그리고 성함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 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여러분, 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와 인사 나누면서 오드리의 연주 서툰 왕에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총사령관님이란 호칭이 마땅하겠으나 오늘은 아버지의 여식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어 편지를 씁니다. 저는 곧 최전선으로 가고자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는 위험하다고 다들 만류하지만 아버지께선 제게 대한의 잔다르크가 되라고 하셨죠. 그러니 저의 뜻을 지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의 딸 지보경. 회복할 복 영화영. 그녀의 이름은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난 남편을 다시 만나길 고대한 어머니가 지었다고 합니다. 보경이 5살 되던 해에 드디어 만주로 건너가 아버지를 만났지만 거주지를 자주 옮기며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녀는 학업을 성실히 이어나갔고 더 깊은 배움의 열망을 아버지께 편지로 호소하기도 했다죠. 하지만 늘 집을 떠나 있던 아버지에게서 온 답장엔 어머니한테 바느질이나 잘 배워서 좋은 혼처 골라 시집이나 가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경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편지를 찢어버리고 이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냈죠. 그 편지를 받고 아버지가 많이 우셨다는 건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지보경의 나이 18살이던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임시정부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다니던 그녀는 어느 날 일본군의 폭격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지보경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는 일이라는 것을. 그녀는 결국 자신도 광복군이 돼 직접 싸우기로 결심했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조국 독립하는데 남자 여자 가리겠느냐 라며 이번엔 흔쾌히 허락합니다. 광복군 성립 초기부터 참여해 여러 활동에 힘을 쏟은 대한의 잔다르크 지보경.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위대한 이름입니다. 광복 81주년 기념 국악방송 특별 캠페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독립운동가. 저는 국악인 최예림이었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2부 첫 음악 박양덕 외 여러분들의 소리로 동해바다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대한민국이 선정한 100대 명반에 빠지지 않는 음반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포크의 역사를 바꿔놓은 명반 한대수의 멀고 먼 길 음반입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들 물 좀 주소, 행복의 나라로, 하루아침, 그리고 바람과 나 같은 노래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 틀려고 하는데 뭐 틀려고 할까요? 바람과 나 들으려고 합니다. 이 음악 좋아가지고 저 최근에 많이 꺼내서 들었거든요. 오늘은 김광석 씨 리메이크 버전으로 들으면 어떨까요? 김광석의 다시 부르기 앨범 역시 100대 명반에 항상 손꼽히는 앨범이에요. 원곡도 100대 명반, 리메이크 곡도 100대 명반에 수록되어 있는 명곡 중에 명곡이다 소개해드리면서 함께 들어봅니다. 김광석의 바람과 나.

0: 김광석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한대수 원곡의 바람과 나였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떤 색다른 공간을 소개해 주실지 생선 작가 김동영 씨 바로 만나보죠. 세상에 멋진 공간은 많지만 이야기가 숨쉬는 공간은 많지 않지요. 여행의 지문을 새기며 살아온 생선작가 김동영이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겪은 공간 이야기, 생선작가 픽 오늘의 공간. 생선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내일부터 광복절 연휴예요.
1: 네.
0: 금, 토, 일, 월까지 뭐 하세요?
1: 광복해야죠.
0: 대한독립 만세!
1: 네, 광복하고.
0: 요즘 이렇게 힘 빼는 말 많이 하시네요. 지난주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1: 아, 그게 아니고 진짜 광복해야죠. 예, 광복을 꼭, 예, 이제 광복이 된 나라에 살고 있지만 저는 지금 몇 년째 아버지랑 이제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0: 네.
1: 예, 그래서 광복하고 싶어요.
0: 아, 독립하고 싶으시다고요?
1: 네.
0: 아버지 집에서. 그건 독립이고요.
1: 아, 네. 광복이랑은 좀 다르네요. 네.
0: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1: 네. 미국의 전설적인 도로. 아, 미국도 그렇지. 모든 미국 뮤지션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라고 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0: 우와, 도로가 영감을 줘요?
1: 네. 네. 루트 66번입니다.
0: 아.
1: 66번 국도.
0: 66번 국도. 네. 미국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1: 예, 네, 책에도 많이 나오고 뭐 대표적으로 그 픽사 애니메이션에 보면
0: 예.
1: 카스.
0: 카스.
1: 응. 거기 애니메이션이 나온 거기가 이제 몰락한 곳에서 정비소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자동차들이 나와서 그 길이 바로 66번 도로고요.
0: 우와.
1: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길버트 글레이프도 그렇고 아이다호도 그렇고 그다음에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보도에도 보면 나와요.
0: 오.
1: 탐에이치 노래에도 나오고.
0: 예.
1: 그러니까 66으로 노래를 찾잖아요. 그럼 66번 도로에 대한 노래가 엄청 많이 나와요.
0: 우와. 네. 뭐 어떤 도로길래 그럴까요?
1: 그러니까 1920년대 만들어진 도로인데요. 80년대까지 60년 정도 사용했대요.
0: 그러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1926년도에 만들었어요.
1: 네.
0: 100년 됐습니다.
1: 100년 된 도로네요.
0: 우와.
1: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엄마의 Mother of Road라고도 부르고요. 이 66번 도로가 이제 LA에서 시카고까지, 그러니까 동에서 서로 이어주는 육로예요. 이전에는 기차밖에 없었는데
0: 예.
1: 이때 이제 도로를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황금광 시대라고 있었잖아요. 골드러시 할 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도로를 통해서 이민자들이, 뉴욕에 도착한 이민자들이 LA로 많이 이제 빠져나갔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총 길이가 3,900km.
1: 네.
0: 거의 4,000km 되니까요.
1: 네.
0: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450km. 그러니까 거의 한 9배?
1: 네, 9배.
0: 굉장히 긴 고속도로네요.
1: 네.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쉬지 않고 이 도로만 따라서 간다고 그러면 한 5일 정도 걸린대요.
0: 아, 예.
1: 예. 네. 근데 제가 이 도로를 다녀왔잖아요.
0: 와, 그러니까요. 미국 횡단을 하셨잖아요.
1: 예, 세 번 했거든요.
0: 아, 세 번 했나? 두 번 했는 줄 알았다.
1: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서른 살에 혼자서 했었고요.
0: 너도 떠나보면 나를 알 거야. 그 책 쓸 때?
1: 네, 그 책이 예. 이제 한 건데 그게 280일?
0: 우와.
1: 동안 달렸죠.
0: 280일짜리 여행을 했어요?
1: 네. 아, 근데 이제 그때가 이제 제가 라디오 작가를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0: 예.
1: 라디오 작가가 이제 계약직이잖아요. 근데 계약이 안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6개월을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 마음 우리 볼게. 네. 우리 권혜진 작가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엄지척하면서 네. 얘기를 듣고 있네요.
1: 근데 권혜진 작가님은 네.

0: 고인물이잖아요. 그래서 PD는 바뀔지언정 권혜진 작가는
1: 고인물은 고여 있다.
0: 계속 가기 때문에
1: 맞다 맞다.
0: 그래 아니라고 하시네. 예. 저는 그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아 6개월 만약에 다시 방송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지만 6개월을 기다리느냐 아니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느냐가 이제 문제였었는데 그때가 29살이었거든요.
1: 와.
0: 그때 느꼈죠. 아 인생에서 다시 한번 조금 6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유보하고 다시 라디오 작가로 되는 걸 목표로 그건 내가 할 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예. 아 그러면 이때
1: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한번 이렇게 써봐야겠다.
0: 그래서 여행을 간 게 6번 66번 도로였습니다.
1: 와 그때 그러니까 저도 미국을... 기억납니다. 그때 네. 생선 여행 떠날 때 지금 자리 옮기기 전에 네. 그 이리 카페에서 네. 그 아마도 이자란 밴드 공연했었잖아요.
0: 네 맞아요.
1: 그 공연 보러도 저 갔었잖아요.
0: 아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그때 그 밴드에서 드럼 쳤었는데 근데 너무 고맙게도 그 밴드가 저 올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1: 우와
0: 6개월 동안
1: 대단한데요.
0: 네 오. 그리고선 뭐 끝까지 제가 이제 중간에 나오긴 했지만 배신했지만
1: 왜 그랬어?
0: 아유 그쪽은 저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거기는 프로가 되고 싶었어요. 왜냐면 다 뮤지션들이 프로 원래 다른 친구들은 거의 프로 지망생이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뭐 후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66번 도로를 제가 좋아했던 책이라든가 음악 그다음에 뮤지션들이 영감을 받았던 도로라고 해서 저도 한번 여기를 달려보면 나도 뭔가 영감을 받지 않을까? 라는 희망으로 갔죠.
1: 아. 그래서 이제 66번 도로를 달리게 되는 건데
0: 네.
1: 고속도로는 아니고 국도인 거죠?
0: 네, 왕복
1: 몇 차선이에요?
0: 왕복 2차선이 대부분이고요.
1: 아, 그럼 그냥 편도로 따지면 1차선이네요?
0: 네. 오. 근데 이제 조금 넓어지면 4차선까지 가는 거죠. 왕복 4차선. 네. 그러니까 2차선으로. 그러니까 도로가 되게 좁고 지금은 근데 사용을 안 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히스토리컬로 바뀌고 히스토릭 루트 66으로 바뀌었고요. 그 옆으로 바로 40번 국도가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1: 아, 빠르게 가야 할 사람은 40번 고속도로로 가고
0: 네.
1: 뭔가 뭐 느리게 운전하면서 이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바퀴로 밟아보는 네. 그런 여행을 하실 분들은 루트 66으로 가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66번은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도로 건설에 대해서 그렇게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 예.
0: 큰 산이 나오거나 뭔가 강이 나오면 이게 도시를 꾸불꾸불해서 갔거든요.
1: 아, 뭐 터널을 뚫어가지고 네. 이렇게 직진하는 게 아니라 에둘러서 가는 거였군요.
0: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80년대 만든 게 40번 국도, 아 40번 고속도로.
1: 네.
0: 아, 근데 진정한 풍류를 아는 사람은 66번이죠.
1: 풍류란 단어를 여기서 또 만납니다.
0: 네, 아무 네. 아, 뭐, 예,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차가 있어야 일단 여행을 할 거 아니에요.
0: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렌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1: 예.
0: LA라든가 어디 도착하시면.
1: 근데 LA에서 렌트해서 횡단을 하고 뉴욕에서 반납하는 게 가능해요.
0: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차 값은 거의 1.5배입니다.
1: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0: 네, 왜냐면 렌터카가? 반납을 하니까 그 차를 다시 가져가야 되잖아요.
1: 아, 누군가는 반대편으로
0: 그런 아르바이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예.
0: 근데 요즘엔 귀차에 실어서 보낸대요.
1: 아니면
0: 저는 차를 샀어요.
1: 샀어요?
0: 예. 네.
1: 우와, 중고차로요?
0: 중고차로 94년형 일본 차로.
1: 오코땡.
0: 예. 네. 왜냐면 제가 미국 차를 타고 싶었거든요. 미국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1: 아. 되게 머슬카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피가 좀 있고.
0: 예. 이거
1: 저 그거 타고 싶어요. 앞좌석에 예. 앞좌석에 세 명이 앉을 수 있게 아. 승용차인데 앞좌석이 등받이가 쫙 붙어 있는 거.
0: 맞아 맞아. 아,
1: 그럼... 그걸 해서 딱 창문 열고 딱.
0: 미국 차는 창문 우리 안 열려요.
1: 아 그래요?
0: 돌려야 되는 거.
1: 돌려야 돼.
0: 그래서 저는 그 오래된 차를 되게 저렴한 가격에 2,000불에 샀어요.
1: 아~
0: 그러니까 한 대략 250만 원 정도에 샀거든요.
1: 기억나요. 저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깨똑이지만 네. 그때는 네이트 땡
0: 네.
1: 그걸로 이제 문자 주고 받을 텐데 네. 뭐 차 사러 간다 그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 차가 싸서 좋았는데 네. 싸다는 건 뭐예요?
1: 고장.
0: 그래서 그러니까 여행을 시작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을 때 네. 자동차가 이제. 사막 한가운데에서 망가진 거예요.
1: 오, 어떡해요?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토 곳곳에 핸드폰 신호가 들어오고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0: 그때는 투지폰이었어요.
1: 투지폰이

0: 인데도 불구하고
1: 예, 안 되거든요.
0: 뭐뭐 뭐 인터넷이 안 된다가 아니라 아예 전화 신호가 안 들어온다. 예. 먹통이다 인 건잖아요. 아,
1: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오래된 이야기 같은데 라떼는 말입니다.
0: 예, 예. 예. 여기 몇 년도죠, 정확하게?
1: 6년, 5년.
0: 2005년. 예. 네, 20년 전이에요. 네.
1: 근데 내비게이션이 없어.
0: 내비게이션 없다고요?
1: 그래서 지도를 책 보고 가요.
0: 내비게이션은 우리나라에 있을 때인데 이때는
1: 내비게이션이 미국에는
0: 보편화되지 않았던 건가요?
1: 안 했어요.
0: 아니면 어코드 이 차에 그 네. 내비게이션 없었던 것 같고요.
1: 예. 네.
0: 우와.
1: 그래서 지도를 보면서 도시와 도시를 파악해서 그 이제 게임을 하면 네. 한 미션을 클리어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해놓고서 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와. 다행인 게 길이 일자로만 둘려 있고 빠지는 길도 없어서요. 길을 잃을 일이 없어요. 근데 너무 외지다 보니까 자동차들도 예. 많이 안 가잖아요. 제가
0: 그런데 이제 사막에 차가 멈췄어요.
1: 네, 트랜스미션이 터진 거죠.
0: 와
1: 열기와 그래서 예. 내가 우선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0: 오오오.
1: 그래서 이 마을과 이 마을 사이 근데 거의 120 마일인 거야.
0: 우와
1: 그 구간이
0: 아, 120 마일이면 킬로로 하면?
1: 그러니까 1마일이 1.5km 정도 되거든요.
0: 우와. 그러면 한 200km 정도?
1: 네. 네. 그래서 걸어간 건 아니고요. 지나온 길에 응급 전화를 본 것 같아.
0: 우와. 그 막 전봇대 같은 데다가 네. 있는 그런
1: 응급 전화. 그래서
0: 거기까지 걸어갔어요?
1: 물을 챙겨 물과 이게 사막이니까 덥잖아요. 그래서 챙겨 가지고 초코바 다 녹은 거 챙겨 가지고
0: 우와.
1: 2시간 걸어서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어.
0: 걸었어.
1: 영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영어가 안 된 게 아니고 전화 영어를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되게 당황하니까
0: 더 안 들리고 더 말이 안 되죠.
1: 그 제 말만 하는 거예요. 마이 카 브로큰.
0: 브로큰.
1: 온 더 로드.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기서 딱 진정하라고 컴다운 하라고 그래서 천천히 하더라고. 들린다고.
0: 들린다.
1: 그래서 너 어딨냐.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뭐가 보이느냐. 사막밖에 없지. 그래서 어디와 어디 도시 사이에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거기서 물 있어? 그럼 차에 들어가 있지 말고 위험하니까
0: 왜요?
1: 차를 칠 수가 있어요.
0: 다른 차들이.
1: 네. 그러니까 차 바깥에 있어. 우리가 갈게.
0: 우와.
1: 그래서 다시 두 시간을 걸어서 왔어요. 18시간 후에.
0: 그 신고하고 나서 18시간 후에 왔어요.
1: 네.
0: 야, 우리로 치면 그냥 바로 한 두 시간 만에 올 것 같은데.
1: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기다렸지만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도 날 찾고 있었던 거야.
0: 아,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1: 네.
0: 헬기가 뜨고 이런 건 아니죠.
1: 아, 뭐 저 같은 사람한테 헬기까지는 안 뜰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급한 우와, 상황은 아닌가. 그래서
0: 아니다.
1: 그때 이제 아이스박스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이스박스에 얼음도 넣고 해가지고 물도 있었는데 진짜 그거 없었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0: 와, 우리 코너 이렇게 앉아서 네. 진행 함께 못할 수도.
1: 진짜 저 그 있잖아요. 네. 타짜에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저 사람 알아요? 알지. 갈 때까지 간 놈. 저 갈 때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0: 아유, 또 이러신다. 또 이러셔. 네,
1: 저 갈 때까지
0: 넘어서네 또. 네. 아유, 진짜.
1: 아 진짜 그 기억은 진짜 눈물이 막 흘러요. 계속 흘러.
0: 강렬한 기억으로 남았겠네요. 네.
1: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0: 지나가는 차도 없었어요?
1: 없었어요.
0: 와.
1: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얘기해서. 66번 도로에서 옆으로 빠지면
0: 예.
1: 미국에서 제일 큰 분화구가 있어요.
0: 예.
1: 이게 운석 충돌 분화구거든요.
0: 우와.
1: 그래서 거의 무슨 축구 경기장에 세 배만한 그 분화구가 있어요.
0: 예.
1: 거기 갔다가 나오는 길에.
0: 아, 그게 그러니까 66번 도로에서 빠져서
1: 예.
0: 갔다가 나오는 길이요.
1: 네.
0: 그러니까 차가 없지.
1: 그래서 그리고서 막 진짜 그 나를 구해주러 온 흑인 그 기사한테
0: 네.
1: 제가 껴안아서 내가 진짜 엉엉 울었다니까요. 근데 아시아 사람이 울어. 아시아 사람이 아니고 조그만 남자애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진정하고 예. 막 그렇게
0: 아이고,
1: 하고
0: 아이고,
1: 그래서
0: 아이고.
1: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가까운 도시로 200마일을 옮기잖아요.
0: 견인해서
1: 갔잖아요. 200마일이면 돈이 또 엄청 드는 거예요.

0: 그 견인 얼마나 들었어요? 견인비하며 수리비. 요건 노래 듣고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가지고 오셨는데 요거 뭐 의미가 있을까요?
1: 제가 이제 미국 여행을 하기 전에 저를 돌봐줬던 미국 친구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 친구가 이제 여행 떠나면서 딱 했던 얘기가 야, Like a Rolling Stone처럼 굴러야 이가 끼지 않아. 딱 하면서 이 노래를 들려주더라고요.
0: 계속 여행을 해라.
1: 그냥 계속 굴러가라고.
0: 와, 멋지네요.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듣고 오겠습니다.

0: 밥 딜런의 노래 Like a Rolling Ston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생선 작가 픽 오늘의 공간 코너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전설적인 도로 루트 66, 루트 66를 달려보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조난당한 거잖아요. 자동차 네. 트랜스미션이 망가져서 네. 18시간 조난당하고 이제 어떤 사람이 구해주러 왔어요. 그, 네. 그 사람의 견인차에 차도 싣고 몸도 싣고 이렇게 갔는데 네. 견인비는 얼마 나왔을 것이고 차 수리비는 또 얼마 나왔을 것인지 그거 얘기하다가 이제 네. 음악 들었잖아요.
1: 네. 여기서 꿀팁 들어갑니다.
0: 꿀팁이요? 네. 네.
1: 미국에서 운전을 하실 때 만약에 차를 사서 저처럼 장기 여행을 하실 사람들은요. 예. 보험 말고 보험은 무조건 들어야 되잖아요.
0: 보험 무조건 들어야죠.
1: AAA라고요. 트리플 A라는 이 미국 그 이렇게 넓은 데서 망가지면 차를 견인해주고 하는 그 종합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0: 우와.
1: 이걸 가입하셔야 돼요.
0: 오.
1: 이걸 가입하면 몇 마일까지는 무료예요.
0: 아 그래요?
1: 네.
0: 우와.
1: 그래서 견인비는 그리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0: 다행이네요.
1: 한 100불?
0: 우와 진짜 다행이다. 네. 수천 불로 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1: 그리고 트랜스미션이 고장났 터졌다고 했잖아요. 네. 터져서 고치는데도 3박 4일 걸려요.
0: 와, 그러니까 미션은 사실 그 휘발유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엔진 다음으로 주요 부품이잖아요.
1: 그리고 그 시골 동네에 그게 없잖아요.
0: 아,
1: 그러니까 그걸 가져오는 거. 예. 네. 그게 1000불이었습니다.
0: 와, 그 선방한 거예요. 100만 원이면. 네,
1: 근데 눈물이 1000불 내라고 할 때 쭈르륵 흐르는데 이거는 차가 2000불인데.
0: 아, 이래서 중고차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학과?
1: 아, 자동차 학과 저 자동차 정비 자격증이 있거든요. 전공이. 아, 근데 어떻게 거기서 아무런 장비가 없는데 부품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고쳐요? 그리고는 예. 그리고 고치지도 못해요.
0: 그래도 뭐 바가지는 안 쓸 수 있겠죠. 나 이거 좀 아는데.
1: 바가지를 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0: 예.
1: 영어를 못 하는데?
0: 아, 지금 같은 번역기 쓰면 되는데.
1: 지금 같았으면 그냥 뻔뻔하게 하죠. 그때는 그 낯선 조그만 동네에 나는 외지인이야. 거기서 만약에 만불 불렀어도 만불 내는 거예요, 그냥.
0: 아, 그러네요.
1: 네.
0: 아니,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1: 네.
0: 그런데 그러면 18시간 기다렸다고 했는데 그럼 밤을 지샜어요?
1: 네.
0: 와, 밤에 무서웠겠다.
1: 춥더라고요.
0: 춥기도 하고 뭐 야생 동물, 코요테 이런 애들.
1: 야생 동물은 못 봤어요.
0: 못 봤어요?
1: 네. 있었다고 해야 되나?
0: 방울뱀 이런 거 할까? 방울뱀 있었던 거 우리 본 걸로 할까요?
1: 아, 왜냐면 제가 그때만 해도 지금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이렇게 좀 극화시켰을 수도 있는데
0: MSG 방송 용어로 MSG라고 하죠.
1: 네, 그때는 순수해 가지고 책 쓰니까 실제로 썼는데 아, 근데 별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0: 아.
1: 진짜 빛이 하나

0: 없는데 별이 쫙 있고 그 노숙했잖아요. 네. 차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 얘기 듣고.
1: 어 맞네. 예. 네. 어 그럼 진짜 야생 동물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0: 그게 차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1: 스콜피온.
0: 모르겠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1: 알았어,
0: 없었어요.
1: 알았어요. 아,
0: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었어.
1: 아, 나 있었으면.
0: 다음에 있는 걸 버전으로 만들게요.
1: 알겠어.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잊을만할 때 한 서너 달 후에 다시 하죠. 예.
0: 근데 까마귀는 날아다녔어.
1: 그 밤에?
0: 응. 아니 밤에 아니고 낮에. 어어 어, 어. 그래서 어, 이것들이 죽음의 냄새를 맡았나. 무섭다.
1: 그러네. 그러네. 우와.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0: 그래서 물을 끓일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생라면을 깨 먹었던 기억이 나요. 와. 그래서 저는 그거 좋아해요.
1: 어떤 거요?
0: 그 미국 그 스 그 있죠 초코바.
1: 스니커 땡.
0: 어 그거 먹잖아요. 녹잖아요. 녹아도 막 이렇게 막 녹지 않아요. 물처럼. 오. 모양이 갇힌 채로. 예. 갇혀 있는 채로 그냥 물렁물렁해져요.
1: 그렇죠, 그렇죠. 포장지 안에서는.
0: 예. 네, 근데 만약 근데 제가 다른 나라에서 여행하다가 그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이게 모양이 완전 찌부된 것처럼 되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찌부 맞아요. 찌부 전문용.
1: 아, 나도 몰라요.
0: 짜부라 짜부라대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1: 찌부나 짜부나.
0: 근데 그래서 아 이게 미국이 다르네 하면서 이게 형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 보니까 역시 미국 놈들이 달라 하면서 막 먹었었거든요.
1: 하긴 옛날에 뭐 그랬죠. 미제예요 하면 뭐 다 좋은 줄 알았어요.
0: 네, 아 이제는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1: 지금 대한민국 네, 제품이 최고입니다.
0: 네, 감기약 먹으면 바로 떨어져요.
1: 갑자기 감기 얘기. 네. 긴 자동차 여행하면 어디서 자요?
0: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불법이에요. 도로에서 자는 거. 아. 근데 주유소에서는 못 자요, 확실히. 오. 주유소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냥 옆에 좀 이렇게 해놓고 자주면 되잖아요. 주유소가 네. 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휴게소잖아요.
1: 휴게소 역할을 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서, 샤워 시설도 있고.
0: 어, 근데 거기 못 하게 하고요. 오. 진짜 휴게소가 있는데 말 그대로 네. 주차장밖에 없어요. 아. 화장실하고.
1: 그런 데는 정차를 하고 거기서 잘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0: 예. 네. 근데 저는 차 안에서 많이 잤거든요. 딱 하고. 아이스박스 빼고 막 이렇게 네. 해가지고
1: 그래서 저 그 평탄을 시키나요?
0: 아니요 그냥 그 뒷좌석
1: 의자 모양 되는
0: 뒷좌석 예 어 아니 차가 2,200만 원짜리인데 거기서 뭐 평탄을 자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침낭 덮고 자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문 닫아놓고 자면 이제 큰일 난다 이거 어. 이거 숨 막힌다 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자라고
1: 아, 숨구멍 열어놓고
0: 열어놓고 자는 자거든요. 근데 거기 휴게소 주차장에 전등이 하나도 없어요.
1: 없겠죠.
0: 네, 나밖에 없어. 우와. 길거리에서 있는 것보다 더 무서워.
1: 그게 더 무서워요?
0: 네. 근데
1: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0: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인가요? 그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예. 네. 추워서 깨.
1: 아, 새벽에 너무 추. 사막이라서 그런가 봐요.
0: 예. 네, 엄청 추워요. 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산 게 버너를 샀어요. 그래서. 그 부탄 가스 딱 끼고 예. 그 왜냐면 음식 해 먹으려고 저 음식 안 해 먹잖아요. 예. 음식 버너를 딱 해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추우니까 그걸로 불 쬐고 있는 거예요.
1: 아 예. 난방용으로 버너를 쓰셨군요. 예. 18시간 조난 말고도 뭐 선명하게 남은 기억 같은 게 있을까요? 루트 66 달리면서
0: 아 사람들 많이 만났죠.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이거는 제가 책에도 안 쓰는 내용인데 언젠가 이거 단편 소설 쓰려고 놔둔 건데 이게 잠깐만 얘기해 드린다면 네. 밤에 운전을 할 때가 있어요.
1: 오, 밤에 운전.
0: 왜냐하면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이 걸려. 그러면 가다가 중간에 못 갈 때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만약에 LA는 서쪽에 있잖아요. 네. 웨스트 코스트잖아요. 그다음에 뉴욕은 동쪽이잖아요. 네.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 뭔지 알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해를 정면으로 보는 거야. 그럼 완전 미국은
1: 서에서 동으로 가는데 네. 해가 뜰 때 직통으로 그냥
0: 해가 눈이 볼 막 빠질 것 같아. 막 그 미국은 또 해도 커요.
1: 뭐 태양도 커. 다 똑같지.
0: 그래서 눈이 해서 밤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해 시간을 피해서. 아. 그래서 사람들이 도로 다 안 가고 주유소 같은 데 다 멈춰 있어요.
1: 아, 생선 작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대부분의 그 동쪽으로 루트 66을 달리는 사람들은 낮에는 못 가는군요. 네.
0: 그래서 쭉 가는데 몇 시간 전부터 누군가 내 뒤를 계속 따라오는 거야. 우와.
1: 어떤 차가?
0: 차가.
1: 아, 그 66 그 도로가 그냥 왕복 2차선.

0: 아니니까
1: 네.
0: 그냥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었을 뿐 아닐까요?
1: 그렇죠. 근데 내가 거기서도 있거든요.
0: 네.
1: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늘리면
0: 먼저 가라,
1: 먼저
0: 앞으로
1: 가라는
0: 가라.
1: 뜻이거든요. 왜냐면
0: 해봤어요?
1: 없으니까.
0: 해봤어요?
1: 몇 번이나 했어요.
0: 안
1: 근데 내가
0: 가?
1: 비상 깜빡이 켜면 같이 속도가 느려져.
0: 우와!
1: 밤에
0: 무서워.
1: 진짜 무섭더라고. 그리고선 2시간을 따라오는 거야.
0: 예.
1: 그래가지고 막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0: 정체가 뭐지?
1: 그래서 막 막 차 안에서 뭐 이거 무기 될 만한 거 없나? 이 제대로 걸렸다 나 이거 빼박이다 막 이렇게 생각이 돼요.
0: 와, 혼자 운전하면서
1: 그런데
0: 여행하는 거 이게 힘드네요. 얘기
1: 그래서
0: 들어보니까.
1: 주유소에 들어갔어. 기름을 안 넣어도 되는데 기름을 넣으면서 이렇게 그 차도
0: 백미러로 봤어. 백미러로
1: 그
0: 봐.
1: 차도 들어왔어. 그 차는 기름도 안 넣어.
0: 근데 그냥
1: 그리고 거기서 막
0: FBI인가?
1: 이렇게 나 하는데 그 내가 딱 갔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왜
0: 왜?
1: 나 따라오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되게 놀라면서 아니 밤에 어두운데 앞에 가면 뭐 있을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앞에 차 방패로 갔는데
0: 방패.
1: 길이 나쁘니까 66번 도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관리를 안 해서 이렇게 파진 것도 많거든요. 그렇다는 거예요.
0: 아니,
1: 그래가지고
0: 그분도 참 대단하시다. 그래도 그렇지. 뭐, 그러면 생선 작가가 기름 넣으면 기름 넣는 것까지 따라와서 뒤에 이렇게 쫓아갈 일은 아닌데,
1: 그래서 내가
0: 그죠?
1: 무서웠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냥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I'll be your 라이트가 돼주겠다고 하고 먼저 갔어요. 그래서 금방 빠졌어. 다른 데로.
0: 그럼 사실은 아닐 수도?
1: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좋게 생각합니다.
0: 아이고,
1: 그런
0: 그렇겠네.
1: 기억이 있어서 그때가 제일 미국 횡단하면서 무서웠어요.
0: 와, 그러네요.
1: 네.
0: 야, 근데 진짜 혼자 운전하면서 미국 횡단하는 게뭐 자동차가 고장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엄청 조심해야 되고요.
0: 숙박은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차에서만 잤어요?
1: 있어요. 3일에 한 번은 숙박한다.
0: 막 영화에 나오는
1: 예. 네.
0: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 이런 데 나오는 그 모텔.
1: 모텔, 물론 그런 모텔에서 왜 자냐면
0: 네.
1: 싸거든요.
0: 그러니까 1층에 다 주차하고
1: 예.
0: 한 2층짜리 건물인데
1: 네.
0: 1층에도 객실이 있고 2층에 또
1: 예.
0: 객실이
1: 네.
0: 있고.
1: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거기 장기 투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0: 아, 그러니까.
1: 이민자들이. 그 제가 딱차 타고 들어가잖아요.
0: 들어가잖아.
1: 아시아 사람 남자애가 차 타고 그럼 다 나와서 이렇게 봐요.
0: 아, 거기가 이제 2층 복도이자 발코니처럼 야외로 이렇게 방문 열고 나오면 바로 이제 딱그 주차돼 들어오는 차를 볼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 주차하는 생산자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둘씩 막 이렇게 발코니로 나와서 날 봐.
1: 막 그런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선 짐을 다 빼가지고
0: 예.
1: 문 앞에다 놔둬서 문 앞에다가 이렇게
0: 아, 방 안쪽 문 앞에.
1: 예,
0: 방 방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바리케이트처럼.
1: 자꾸 막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0: 우와.
1: 그래서 내가 누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옆방인데 휴지 좀
0: 왜꼭 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 무서워서
0: 누구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누구세요? 이렇게
1: 누구세요?
0: 했다고요?
1: 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휴지 달라고 휴지 좀 주라고.
0: 빨간 휴지 주면 안 잡을
1: 그게
0: 거예요.
1: 아니고 그렇게 휴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휴지를 주는 게
0: 신기하다.
1: 아니니까 자기네들 사야 되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이니까 휴지 달라고 하는데 더
0: 우와.
1: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텔레비를 틀었어요. 사람이 있다는 걸 하기 위해서 텔레비 소리가 안 나와. 그리고 익숙한 차가 보여. 내 차가 보여. 텔레비로.
0: 아, 그 CCTV 같은 건가요?
1: CCTV로 위험하니까
0: 그만큼 도난 사건이
1: 많으니까
0: 많으니까.
1: 그러니까 모든 방마다 CCTV가 있는데 자기 차를 비치고 있어.
0: 우와, 굉장히 특화된 서비스다.
1: 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런 거.
0: 근데 만약에 CCTV로 이렇게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를 보고 있어요? 근데 차를 누가 막뭐 예를 들면 뭐 말하셨던 그런 뭐 남미 쪽의 이민자들이 창 유리창을 깨고 막 시동 걸고 타고 간다. 내가 뛰쳐나갈 수 있을까? 나 혼자? 그냥 내 차가 도난당하는 걸 그냥 CCTV로 보는 거일 뿐.
1: 그더 무서운 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잖아요.
0: 예. 네.
1: 영어를 못해.
0: 아,
1: 이거 진짜.
0: 맙소사, 맙소사.
1: 여러분, 영어 공부 꼭
0: 맙소사.
1: 필요합니다. 예,
0: 영어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할까요?
1: 이거 몇주 가야 될것 같아요.
0: 아, 좋아요, 좋아요.
1: 예,
0: 다음
1: 더
0: 주에도.
1: 많아요, 진짜.
0: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지고 오신 음악 들으면서 코너 마무리하죠. 스티브 밀러 밴드의 음악을 가져왔네요.
1: 네, 더 조코라는 곡이거든요. 여기 딱 보면 뭐 I'm a gambler도 나오고 나는 갬블러야 하고 맨 마지막 이제 후렴 부분에 나는 밤에 운전하는 남자야.

0: 나이트
1: I'm Midnight
0: Driver.
1: 이게 나오는데 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히트가 치긴 했거든요. 제가 근데 미국에서 운전하면서 이 노래를 들었어요. 왜 영국 음악이 미국에서 히트를 못 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에. 근데 미국 음악은 영국에서 히트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있잖아요.
1: 미국 여행할 때 음악을 들어보시잖아요. 영국 오아시스, 저 오아시스 엄청 좋아합니다. 펄프, 뭐 스웨이드, 뭐 뮤즈, 레디오에 듣잖아요. 네. 계속 앵앵앵앵 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미국 밴드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막 딱 듣고 메탈리카 듣고 딱 하면 그냥 뽕 들려가지고 잘 들려요. 그러니까 뭔가
0: 음악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1: 네. 와. 저 참고로 오아시스 좀 Live Forever 이거 앵앵앵 거려서 막 듣고 있으면 짜증나요. 막 스웨이드 제일 짜증나 음악 들을 때.
0: 우리 방송 스웨이드 팬들이 들으실 수도 있지만
1: 아 이게 저도 좋아해요. 스웨이드
0: 좋아하지만 미국 대륙을 자동차로 운전할 때 들을 음악은 아니다. 앵앵앵.
1: 예, 막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베이스 드럼 뚱뚱뚱 막 하고 치고 하면 속이 다 시원해요. 아, 이래서 미국이 다르구나. 미국 음악이 미국 음악이 왜 이래서 이렇구나.
0: 이래서 대륙 대륙 하는구나. 이런
1: 거. 저 완전 사대주시. 그것도 국악방송에 와가지고 이러면 참 죄송한데요. 저는 뭐 제가 만약에 지금 국악 들었다면 그거 있잖아요. 청구타령도 듣고
0: 어, 판소리 들으면 되죠. 판소리 판소리 완창한 거 녹음한 거 들으면 한 곡 들었는데 한 7-8시간 왔어 이미. 네, 좋잖아요. 아,
1: 완전히 거기서 만약에 그렇게 들었다면 저 김영창 돼서 옵니다.
0: 이야 그렇군요. 스티브 밀러 밴드의 더 조커 노래 좋아요. 진짜 그 미국 네. 특유의 그 느릿느릿한 그루브 네. 둔둔따 둔둔따 요거잖아요. 네. 노래 사이사이에 기타가 아잉, 아잉. 그건 말고 아잉 그리고 요거
1: 그 앵잉 이런 소리 안 들려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아잉 소리가 해금 연주로 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 아이고 우리 여우랑 2026년 감독님 나셨네요.
0: 자 스티브 밀러 밴드의 더 조커 들으면서 생선 작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루트 66 2탄으로 만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자, 이 음악 들으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Some call me the gangster of love. Some people call me Maurice.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올해 방일영 국악상 수상자로 뽑힌 서도소리 명창 오봉려 여사가 상금 3천만 원을 고스란히 호학을 위해 장학금으로 내놓았다. 제가 젊어서 가르쳤던 대학교와 제자가 교수로 나가는 대학에 반씩 나누어 내놓겠습니다. 다시 못할 줄 알았던 서도소리를 서울서 하고 심지어 평양까지 갔다 왔으니 저야말로 행복한 사람이시오. 19평 아파트에서 그리 넉넉치 않은 살림을 꾸려가는 오여사이기에 그가 내놓은 상금 전액은 더 의미가 있다. 1999년 11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오봉려 명창은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살에 서울로 왔는데요. 전쟁 통해 남편과 세 자녀를 잃고 오직 서도소리 전승에 온 힘을 쏟는 것으로 그 아픔을 승화시켰죠. 1990년 오봉려 명창과 함께 평양에 가서 공연했던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예능 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일생을 통해서 잊을 수가 없는 또 오봉려 선생님과의 아주 정말 귀중한 추억이죠. 평양 큰 무대에서 서도소리를 불렀으니까 수심가에다가 뭐 남봉가에다 부르고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레와 같은 박수하고 웅성웅성 왜냐하면 그 개타령할 때 성대묘사도 하고 하니까 막 웅웅웅 하더라고. 그 조용하던 거기서 그리고 이제 나오니까 그 안내원 바로 그분들만 안내원 동무 그분이 엄지를 척을 하면서 최고라고 우리 여기서는 쇳소리 안 된다. 근데 선생님 같은 그 깨꼬리 최고다 최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상수리가 선생님 고향이었었는데 그 상수리를 이제 찾아달라고 며칠 있다가 아유 다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다 그거 해가지고 상수리라는 거는 없어졌다고 이렇게 와서 얘기하더라고. 그랬겠죠. 선생님은 굉장히 서도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하셨어요. 이북에서는 지금 없어졌잖아요. 그때 당시도 없어져서 그렇게 아쉬워하시고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명감이 불타서 정말 얼마나 그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누구라도 오면 그런 열정이 소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르칠 때 왜 수 놓는 거 옛날에는 이게 뜨고 한땀 이렇게 놓잖아요. 나를 그냥 한땀 눈썹 심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심어주셨어. 너무나 그렇게 하시니까 난 정말 너무나 괴로웠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면 다들 달아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온 정성과 온 열정을 다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신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 서도소리를 남기겠다고 이 남한 땅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정말 놀라워요. 선생님이 그렇게 나하고 그렇게 정말 진짜 그런 정이 없어 선생님하고 근데 그렇게 정이 그렇게 들었는데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신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 선생님 지금 살아계셨으면 내가 너무 할 말이 많아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이렇죠. 제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잘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선생님 하면 선생님 굉장히 기뻐하실 텐데 그때 선생님한테 그렇게 공부하면서는 그때는 몰랐어요.

0: 있어. 지금은 선생님 가르쳐 주신 게 너무 여기 담겨 있어서 술술 오래오래 있다 한 번씩 풀려나와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예능보유자 김광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이번엔 국악인들의 꿈과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두 가지 경연대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34회 임방울 국악제 전국대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악 경연대회 가운데 하나인 임방울 국악제가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대회는 9월 4일부터 13일까지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열리고요. 9월 4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5일엔 학생부 경연, 12일과 13일엔 일반부와 명창부 경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 접수는 학생부와 장기자랑 부문은 9월 3일 오후 6시까지, 일반부와 명창부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모집 요각은 임방울 국악제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국립국악원이 주최하는 제20회 온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소식입니다. 접수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진행되고요. 예선은 9월 1일, 본선과 시상식은 9월 22일에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국악과 전통춤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예술가들이 탄생할 두 경연대회. 관심 있는 분들은 대회 요강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오후 우리 전통예술의 깊은 멋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두 개의 토요 상설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 대표 상설 공연 2016 토요 명품입니다. 올 한 해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펼쳐지는 토요 명품은요. 궁중음악부터 민속음악, 전통무용까지 우리 전통예술의 다양한 매력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히 8월엔 한국의 멋과 신명을 주제로 8월 15일에 수룡음과 산조, 매화가, 춘행전 등 궁중과 민속의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지고요. 8월 22일엔 사물놀이와 고무, 영산회상, 대추타 등이, 또 8월 29일엔 낙양춘, 시조, 연화무, 용강의 춤으로 구성된 무대가 이어집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국립남도국악원의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국립남도국악원 진학당에서 열리는 국악이 좋다는요. 먼저 8월 15일엔 음악집단 태동의 파편의 장르 태동이 무대에 올라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새로운 감각을 더한 창작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2일엔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8월 29일엔 검은고 연주자 이선화의 진도, 금가를 통해 진도의 소리를 검은고 선율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품격 있는 우리 음악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국립국악원 토요 명품, 그리고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를 찾아주세요. 소리꾼 이희문이 오는 8월 1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아름지기 안국동 한옥에서

0: 이희문의 잡가잡담 열흘 한옥으로 관객들을 만납니다. 국가무형문화유산 경기민요 이수자인 이희문은 늘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풀어내며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어온 소리꾼이죠. 이번 공연은 지난 2022년 화제를 모았던 한달 한옥의 연장선에 있는 프로젝트로 한옥을 공연장으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머물고 생활하면서 그 공간에서 얻은 감각과 영감을 공연으로 풀어내는 말 그대로 한옥의 시간과 소리 그리고 일상이 하나의 무대가 되는 셈입니다. 무대의 중심은 경기민요의 정수로 꼽히는 경기 12잡가 완창입니다.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전문 소리꾼들이 불러온 기인 형식의 잡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주는데요. 여기에 공연 중간중간 작품에 얽힌 이야기와 소리에 대한 생각, 예술가 이희문의 솔직한 이야기가 더해져 공연과 토크를 함께 즐기는 색다른 시간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한옥의 고즈넉한 정취 속에서 경기 잡가의 깊은 매력을 만나보고 싶다면 이희문의 잡가 잡담 열흘 한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 말복. 말복은 말복입니다. 그간 초복이 중복이 형님이 온갖 더위를 다 가져다 늘어놓고 위세를 자랑한 덕에 막내 말복이는 한결 숨도 고르고 있고요. 아침 저녁 시간엔 여유도 부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입추 후 첫 번째 경일 말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라서 저희가 이른 가을 인사를 벌써 나눴는데요. 오늘은 삼복더위의 막내 말복입니다. 이번에 초복이 중복이 두 형님 위세가 대단해서 사람들 원성이 온통 두 형님들에게 집중이 됐었죠. 그런데 막내 말복이는 다행히도 좀 순해서 편안합니다. 올해 더위가 너무 심해서 과연 이 더위가 물러나긴 할까 싶을 정도로 강렬했는데요. 입추 지나고 말복 즈음이 되니 그래도 지낼만해서 다행입니다. 말복날 산책길의 음악은 현악기로만 연주한 현악 별곡과 함께 시작합니다. 도드리 돌짱 사면 도드리를 연주하는 별곡인데요. 양현섭의 가야금, 정대석의 검은고, 안승훈의 양금 연주로 보내드립니다.